같이 보내주셔도 좋고 사진만 보내주셔도 같이 유추해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 시즌 나도 모르게 찰칵 눌렀던 그 사진 한 컷에 담긴 소중한 스토리텔링 오늘 함께 나눠볼게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포토제닉 오늘 한번 추첨해서 종합 선물 세트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정말 이 발바닥이 정말 짜릿하게 지압이 되는 특별한 지압 슬리퍼 그리고 화장품까지 세트로 묶어가지고 보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요 선물 누가 받아가실지 저도 기대합니다. 여름 시즌 포토제닉 지금부터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진첩 열어서 지금 사진 보내주세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메시지입니다.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오전 9시 한 권씩 개관하고, 그중에 한 장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오직 대한민국 부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라이브 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떤 책 함께 공부하게 될까요? 네, 힌트 드렸죠? 사무엘상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라면 전국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부산극동방송 청취해 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왼쪽 상단에 부산 선택하시고 오전 9시 주파수 고정 클릭해 주세요. 아, 목사님.
1: 네.
0: 혼자 방송한다고 진짜 힘들었어요.
1: 네. 가끔씩 이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방송을. 아주 네, 예.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0: 서머 스페셜 지나고 오늘 아침에 저희 우리 PD들 네 사람이 네. 저희 부서 체프를 하거든요. 아침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이 체프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PD들만 체프를 했는데요. 우리 PD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규가 시작돼서 너무 행복하다. 혼자 해서 네.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 네, 잘들 하시던데 제가 한 분 한 분 하시는 거 제가 짬짬이 찾아서 들었거든요.
0: 네. 우리 방송가족 네. 여러분들 서머 스페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 미션 드렸어요. 네. 오늘은요. 어떤 미션 드렸죠? 목사님?
1: 네. 오늘 꽁트를 하신다고.
0: 네, 네. 잠시 후에 여러분 꽁트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은 여름 시즌에 있었던 나만의 포토제닉 오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 네.
0: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나도 네. 모르게 그냥 이건 찍어야 돼 라고 찰칵 찍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 여름에 이건 정말 나만 보기 아까운 명장면이었다라고 탁 찍어놓으실 예쁜 풍경사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여름날 포토제닉 오늘 한 분 추첨해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려고 해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1283님의 사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이세요?
1: 네, 설명을 안 해주시면 여기가 어디 유럽 어딘 것 같아요.
0: 와.
1: 그런데 설명을 해주신 거 보니까 네. 동해남부선 철도의 옛 터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정말 많아요 요즘. 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취미인 사진을, 어쩐지 사진이 범상치가 않았어요.
0: 와, 네. 모델같이 나오셨네요.
1: 네, 아주 근사하게. 아, 여기가 동해남부선 터널이군요.
0: 네.
1: 요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 해변에 쭉 달리는 기차, 열차, 네, 관람 열차 있는 곡인 것 같아요.
0: 핸드폰을 펜스에 올려놓고 혼자서 찍으셨는데.
1: 아, 대단하세요.
0: 아, 호주가 예술이세요.
1: 네. 이렇게 때로는 혼자만 조용히 누리는 자유의 시간. 아, 여름에 이 휴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진정한 고수십니다.
0: 멋있습니다.
1: 네.
0: 네, 7771님의 포토제닉 여름날 사진 한 컷입니다.
1: 네, 뭐니 해도 여름 또 휴가는 가족과 함께죠.
0: 네.
1: 아, 방학 마지막 날인 어제 해운대 바닷가에서 모래놀이를 했다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해운대군요. 여기.
0: 오늘 아이들 계약했어요?
1: 네, 맞아요.
0: 어제 마지막 모래놀이한 사진이.
1: 네, 그렇네요.
0: 40일 방학의 마지막 날 모래놀이로 화려하게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1: 네, 이렇게 보니까 또

0: 여의도 해운대 안 갔고 어디죠? 예. 근산 지중해요. 어디 해변 갔습니다.
1: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나란히 모래놀이하고 있는데 포즈를 취했어요. 카메라 보고 바다 배경으로 찰칵 찍었고요. 스윔수트를 입었어요. 그래서 모자도 탁 쓰고 너무나 예쁘고 명쾌한 장면입니다. 포토제닉 참 멋있네요. 5265님 사진. 이야, 이건 어떤...
0: 네,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주 좁은 골목인데요.
1: 네.
0: 양쪽에 벽에 담쟁이 넝쿨이 따라 올라가 있고 그 이제 주인공 되는 두 분, 여성분이신데 네. 아까 저희들 사진 보면서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요. 도저히 보면 자매 같지는 않은데 네. 한 분은 그러면 어머니나 아니면 언니로 예상이 되는데 예, 사실 언니 동생이 이렇게 또 찍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예, 아마 이게 네. 따님과 어머니지 않을까 싶은데
0: 어머니면은 너무 동안이시지 않나요?
1: 그렇죠.
0: 네.
1: 네, 저희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265님 정체를 좀 밝혀주시고 어쨌든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요.
0: 여름 추억 사진을 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 네.
0: 동안 자랑하는 사진을 보내신 게 아닌가.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1: 똑같은 여학생 교복을
0: 입고 교복을 입으셔가지고요. 또
1: 나란히 V하고 포즈를 취했는데요. 이 담쟁이 넝쿨이 탁 둘러싸인 이 벽과 벽 사이를 참 이 사진 찍는 장소를 잘 정하신 것 같아요.
0: 네. 듣고 계시면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궁금합니다.
1: 네. 우리 0317님은요. 오늘 목사님께서 네. 양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0: 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자동차 계기판인데.
1: 바로.
0: 아, 42도. 오늘인가요?
1: 아니죠. 그때,
0: 그때?
1: 찍은 사진이죠. 여름날
0: 세상에.
1: 명장면으로 우리 03217님이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양산이 42도 찍던 날 계기판 사진.
0: 아니, 그날 사진을 또 어떻게 남기실 생각을 했을까요?
1: 찍으셨어요, 보니까.
0: 대단하십니다, 정말.
1: 네. 42도 수온주를 가르치고 있는 이 자동차 계기판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진짜로 잊을 수 없는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양산 계시는 네. 분들은 그 뜨거움, 그 여름날 그 뜨거움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0: 부산 살면서 42도 나올 거라고 보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진짜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벌써 8월도 지나가고 오늘 9월하고도 첫째 날 지나가고 있습니다. 3295님은요?
0: 네. 이게 호박꽃이겠죠? 네. 호박꽃. 그다음에 수박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교회당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겨운 종탑이 있는 시골 교회당이네요. 그 옆에 핀 호박꽃 그다음에 그 옆에 수박 자라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사진이네요.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5265님이 사진 설명을 뒤에 보내주셨네요.
0: 네.
1: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아이쿠.
1: 아까 그 교복 입은 네. 사진이요.
0: 5년 전 간이식 수술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나음받아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나라사랑 축제 익산에 갔다가 군산에서 한컷 했습니다.
1: 이런 사연이
0: 네.
1: 남긴.
0: 그러면 정체가 이제 어머님이 아니고
1: 네.
0: 언니도 아니시고 찬양 선교사로 섬기시는 합창단의 학생이군요. 제자하고 찍으신 거군요.
1: 간이식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0: 네.
1: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0: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여러분의 여름날 포토제닉 지금 여러분의 사진첩 한번 열어보시고요. 샵 0933 단문 50원으로 여러분의 여름날 명장면을 함께 나눠보세요. 나눌수록 행복이 커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여러분의 여름날 이야기 기다릴게요.

0: 허허허허 이스라엘 군대들아 잘 들어라. 너희 중에 나랑 맞짱 뜰 녀석이 아주 그렇게도 없냐? 딱 한 놈만 나와라.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으깨버려 줄 테니까.
1: 아니 저 덩치 큰 아저씨가 아침부터 목소리만 아주 대단하시네. 철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고 나오니까 겁날 줄 알았지요. 당신은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최신형 백을 믿고 나간다.
0: 아이고 뭐야 이 코 흘리게. 아니 꼬마 녀석은 지금 나랑 놀자는 거야?

0: 어디 개 한 마리 잡으러 올 때나 쓰는 저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와가지고는 나한테 시비야. 내가 오늘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버릴 거다.
1: 입만 살았구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오늘 네 그 콧대를 내 물맷돌로 아주 납작하게 짓밟아주마. 자비란 없다. 받아라. 돌격.
0: 어우 내 이마 이게 뭐야. 어우 코라.
1: 거봐 내가 입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완승이야.
0: 목사님 죄송해요. 네? 아니 목사님 네? 연기를 정말 이렇게 찰지게 잘하시네요 목사님. 네. 오늘 홍석진 목사님과 꽁탈가라고 제가 어제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었잖아요. 네. 분명히 이 제목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왔습니다만 또 한 사람의 이름 여러분 이제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세 개만 드릴게요. 1번 다람쥐, 2번 다이어트, 3번 다윗.
0: 네, 이 중에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연기했던 이 인물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 다람쥐,
0: 2번
1: 다이어트,
0: 3번
1: 다윗.
0: 네,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골리앗 하면 이 사람, 이 사람 하면 골리앗이죠. 이 사람의 이름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지금 남겨주시고요. 여름날 포토제닉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시빌 스트링 머신이었습니다. 만입이 4개 있으면 네, 함께 하셨어요. 오늘의 성경 극장. 자, 정답 목사님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보기를 3개 드렸는데 3번 다윗 되겠습니다.
0: 네, 사울도 아니라 다이어트도 아니라 다람쥐도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셨는데요. 7772님.
1: 네, 3번 다윗입니다. 9월 한 달도 주님 축복의 나날들 되세요.
0: 네, 5843님은요? 네,
1: 목사님 역시 꽁트도 잘하시지만 명강의가 잘 어울리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3번 정답 주셨습니다.
0: 아, 내일 저희 사무엘 하도 목사님하고 같이 할 건데요. 내일도 꽁트 됩니까, 목사님?
1: 네, 개선해 보겠습니다.
0: 저희가 사실 이게요, 안 될 것 같은 내리려고요, 이 코너를 지금. 방송 과정 여러분들, 내려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 목사님 내일도 꽁트 하실 수 있을지, 못 하실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844님은 명강의가 훨씬 잘 어울린다.
1: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내일 목사님 꽁트 준비하실 텐데요. 여러분 파이팅 주시기 바랍니다. 6325님 정답 주셨고요. 5165님, 3874님, 5763님 오고 계십니다. 8888님 오셨고요. 4585님은요.
1: 샬롬 3번입니다. 출근 중입니다.
0: 네. 네. 5265님입니다.
1: 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삼대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우리 9509님은요. 사진과 함께 목사님 오 이렇게 주셨어요?
1: 네, 골리앗 소리 실감나게 잘하시는데요. 살짝 꿀꿀돼지 소리인가 싶기도 했지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부장님, 흥미진진한 꽁트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잠시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0: 지금 강의 중에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지금 디지털 배움터에서 교육 현장의 사진 남겨주셨는데 강의를 열강을 하고 계세요. 지금 강의 네. 하고 계시는 사진 보내주셨는데 방송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골리앗 소리 실감나게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골리앗은 제가 있잖아요.
1: 골리앗을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왜 다윗을 했냐? 질책하는 말씀 같습니다.
0: 일부러 목사님 다윗을 네. 제가 드렸는데요. 그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골리앗이었고요. 자, 0928님입니다.
1: 네, 여름 성경학교 사진을 보내셨어요. 선생님들 기도를 받으며 활짝 웃는 저희 집 첫째 딸이랍니다. 이연이네요, 이연이. 네, 너무 이뻐요.
0: 너무 네. 예쁩니다. 이연이의 맑은 미소. 성경학교 하는 장면인데요. 이 여름 시즌에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죠?
1: 네. 네. 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0: 네, 좋습니다. 0191님은요.
1: 네, 출첵합니다. 라마나요 같이 3번 다윗 너무 재밌어요.
0: 네.
1: 네, 라마나요스의 날이 다시 돌아왔네요.
0: 아, 여러분들이 재미없다고 하시면 바로 꽁트 내려가거든요. 네. 여러분 반응 아주 중요하고 일단 내일 오늘 사무엘 상도 홍석진 목사님과 하지만 사무엘 하도 목사님하고 사무엘 상학원 다 완성할 텐데 내일 과연 꽁트가 등장할지 말지는 오늘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그죠? 네. 조금 더 반응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509님은요?
1: 네, 애니메이션 다윗 정말 사랑스럽고 재밌는데 저희 손주들도 OST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많이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3874님입니다.
1: 네, 유쾌한 시간 귀하신 목사님 분들 유머 감각 뛰어나세요.
0: 네,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0: 목사님, 저희가 어제 룻기 공부했고 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 학원 들어갑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책입니까?
1: 네, 사무엘상은 문자 그대로 사무엘이 중심이 되는 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오늘도 문제를 다윗을 드렸잖아요.
0: 네.
1: 잠깐 중간에 사울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
0: 네.
1: 네. 그래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사무엘.

0: 전통적으로 책 제목은 사무엘로 붙인, 원래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지만 또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기도 해요. 또 다른 이제 번역본에서는 제1열왕기, 제2열왕기로 사무엘상하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사무엘상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분량이 상당히 많은 책입니다만,
0: 네.
1: 사실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 이야기도 등장하잖아요.
0: 네.
1: 모세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가 등장했듯이 이 책에도 사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실패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기름 부어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야기. 앞에 룻기와도 연결돼 있죠, 목사님?
0: 네, 다 연결이 돼 있고 방금
1: 네.
0: 말씀을 잘 하셨는데 왜 사무엘을 이름을 전면에 냈었을까
1: 네.
0: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의 암흑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바로 모세였죠. 똑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길고 길었던 일종의 암흑 시대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보았을 때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로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또 룻기하고 이어지는 건 역시 다윗의 계보가 룻기 말미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했던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 또이 다윗을 기름 붓는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실 사무엘하, 내일 배울 사무엘하는 완전히 또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누가 썼을까,
1: 네.
0: 기록했을까? 사실 사무엘이 다 썼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사무엘이 사무엘상 24장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기록은 과연 누가 남겼을까? 보통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를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1: 네.
0: 잘 아시는 다윗하면 나단 선지자죠.
1: 그렇죠.
0: 그리고 갓 선지자가 또 나와요.
1: 네.
0: 그래서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보면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등극할 때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뒷부분은 아마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이스라엘 이야기, 그것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하는 이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시작하는 왕정시대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원래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죠?
0: 네, 뭐 사무엘 상하 한 권, 또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인데
1: 네.
0: 여러 가지 직제상 사실 사무엘 상만 해도 31장이나 돼요.
1: 그렇죠.
0: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편집을 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그 많은 스토리텔링 중에서도 어떤 대목을 함께 퀴즈해 볼까요?
0: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소재로 썼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1: 여러분 성경 있으시다면 성경 사무엘상 17장
0: 네.
1: 41절부터 54절까지 잠시 후에 소리 내서 저와 함께 성경을 낭독하실 텐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실내에 계신 분들은 성경 펴시고 저랑 같이 소리, 저도 라이브로 읽고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읽어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귀 활짝, 마음 활짝 열고 성경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함께 큐티해 볼게요.

라이브 성경 낭독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그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락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0: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네, 오늘 사무엘상 17장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소개된 골리앗의 모습은 무시무시해요. 키가 6규빗 조금 넘으니까 거의 3m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걸치고 있는 갑옷만 해도 수십 킬로짜리, 들고 있는 창만 해도 정말 무거운 칼과 창을 쓰는 그런 엄청난 거구의 용사였죠.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장장 40일 동안이나 벌렸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대항하거나 저지하지 못했죠. 그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주는 아버지 심부름을 받은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분개하여 용감하게 나서는 장면, 그리고 원래 사울왕이 갑옷을, 놋갑옷을 걸치고 가라고 했는데 한번 쓱 보더니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해서 평소에 쓰던 물매와 돌을 챙겨서 너무나 유명한 선언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정말 성경 여러 장면 중에도 압권 가운데 하나인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많이 묵상되었죠. 그런데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명칭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로.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나. 한나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최초로 고백한 여인이에요. 이상하죠? 한나는 군인이 아닙니다. 군대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의 총주인이시고 자신은 연약하지만은 그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군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종이라는 인식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한나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한 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대부분 고백하죠.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게 아무도 없어도, 나는 군대가 없는데, 나에겐 아무런 자원이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군대예요. 그걸 쭉 묵상해 왔지요. 그래서 골리앗을 담대하게 쓰러뜨릴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본문을 또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저술가인 말콤 글래드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시간 되시면 기회 닿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본문을 독특하게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무튼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묵상할 소재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세 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새롭게 방학을 끝내고 시작하니까 재밌는 성경 공부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난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은요, 50절 51절인데요 잘 보시면은 골리앗이 두 번 죽어요.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죽였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칼을 빼어서 그를 죽였다. 도대체 이 골리앗이 직접 죽은 사인은 무엇일까요? 두 번 죽은 걸로 나오죠. 그런데 앞부분에 물맷돌로 그를 죽였다. 칼은 없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목을 베고 하는 건 칼을 썼습니다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현대 비평학자들은 이걸 편집할 때 오류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앞에 죽이고 또 죽였다는 말을 썼을까? 물론 칼을 썼지만 그러나 실제로 골리앗을 죽이게 한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결코 칼과 단창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뭘 들고 갔습니까? 물매와 돌이었죠. 이건 평소에 다윗이 치던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썼던 무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던 헌신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곰과 사자로부터 지키게 하시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그걸 들고 나간 거죠. 평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두 군데 죽인다라는 본문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군데는 54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아직 없거든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나중에 여부스 족속을 굴복시키고 새로 쌓은 성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루살렘이 없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했을까? 이것도 편집상의 오류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훗날 예루살렘이 지어질 것을 예언하는 대목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엘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장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을 쌓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예수께서 오시고, 아 이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전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 행하시는 일은 골리앗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난제는 뒷부분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앞에 16장에 다윗이 나오거든요. 악령 들렸을 때 수금을 타고 그 악령을 쫓아내주는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요. 사울이 그를 굉장히 아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못 알아보죠? 여기에 사울이 못 알아본다라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두 아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의 눈이 다쳤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못 알아봅니다. 골리앗도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평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게 물맷돌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삶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게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이 세 난제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대체하셔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보시나요?
1: 네, 무언히 해도 17장 45절인데 기니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0: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짧게 줄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같이 계신 자리에서 다섯 번씩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신 분들은 점 하나씩 찍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뭐라고요, 목사님? 나는?
1: 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0: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늘 저희가 배웠어요. 만군, 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네요, 목사님.
1: 네, 군대죠. 네, 군대가 없어 보여도 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세요.
0: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물매를 들고 나아간 게 아니라 실상 하나님과 함께, 군대 대신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1: 네, 다윗이 아니라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다는 것도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0: 체바오트, 만군, 군대들, 진영들 네. 제가 오늘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실제 투석병이 존재했네요.
1: 아, 그럼요. 네, 네. 또 굉장히 고대의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0: 맞습니다. 이 투석병들이 이 돌을 던져서 거대한 덩치와 갑옷을 입은 군 장병들을 맞추는 이 투석병, 이 투석기가 존재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동화 속의 어떤 아주 뭐 흐릿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이야기고, 사사기 20장에도 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물매로 돌 던지면 조금도 틀리지 않는 왼손잡이 특공대 700명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거기는 이제 무기로 쓴 병사들인데 네. 여기 다윗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다윗이 평소에 무기로 썼던 게 아니라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 네,
0: 사자와 곰으로
1: 곰과 사자를 쫓기 맞습니다. 위해 썼던 거. 이건 헌신과 예. 믿음의 축약판이었어요.
0: 목숨을 걸고 연마했던 그의 투석 기술이 네. 그냥 단순히 호신용이 아니었다는 것, 맹수의 급소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날카로운 병기가 되었다는 것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우선 끝으로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네, 연약하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신세라도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강화시키셔서 사용하실, 그래서 승리로 이끄실 무언가를 보고 계십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상 홍석준 목사님과 함께 큐티했고요. 내일은 사무엘하 홍석준 목사님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네, 홍석준 목사였습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새벽 3시에 일어나거나 대목 때 2시에 출근할 때 그때부터 106.9를 맞춰놓고 들으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그거 듣다 보면 마지막 화요일 날은 극동방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일풀이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차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또 거기 가서 예배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저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2: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주인공 최경섭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석간동에 사는 최경섭입니다. 마장동에서 조그맣게 장사하고 있고요. 안암동에는 영암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유상진 목사님이 젊은 분이신데 말씀도 물론이고 성도와도 교통이 잘 된다 그럴까요? 우리 교감이 너무 잘 되고 저희가 혹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있을 때 카톡이나 전화하면 바로바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안심 놓고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2: 마장동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기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쭤봤습니다.
1: 저희는 일단은 그 경매로 물건을 사요. 소를 경매로 해갖고 이제 갖고 오면 저희가 다 분해해서 진공 때려서 그 업체에다 납품을 하죠. 제가 20년 동안에 최고의 고비인 것 같아요. 근데 막 남들은 막 한숨이 땅에 꺼지는데 저는 무슨 백인지 진짜 한 번도 걱정 근심 안 했어요. 아들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다 그래요. 사방이 다 맥혀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시기만 잘 넘기자고 그래요.
2: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힘이 최경섭 집사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원래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1: 철두철미한 불교인이었었어요. 조그만 절에서 신도 회상까지 하면서 진짜 방생도 다니고 답답하면은 용왕이라고 해서 물가에 가서 기도 목탁도 제가 직접 두들기고 저희 집에다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 떠놓고 촛불 켜고 향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게 철두철미한 불교인이었는데 약 18년 전에 이제 언니 형부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늘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와닿질 않아서 언니 형부한테 언니 형부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리고 늘 거부하고 안 만났어요.
2: 이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1: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언니가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뇌수술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언니 병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언니만 살려줘라.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언니가 살아서 한 1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안 다니다가 어느 날 언니가 우리 영암교회에 저 집회를 하니 한 번만 와서 꼭 듣고 가라 그래서 저희 남편을 설득해서 둘이 갔었어요. 그 말씀이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고 오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를 알아서 한 11, 12년을 예배 볼

0: 때마다 울어요. 눈물이 났어요. 찬양이 다 나를 위해서 부르는 그 말씀 같았어요. 우리 언니가 왜 나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내가 불쌍해 보였나를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제가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 70평생 길을 자란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만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0: 시간 날 때마다 순보선 기도원 가서 12시 집회에 가서 집회 보고 내려오는데 그거 한참 걸어요. 어떤 분을 같이 동행 좀 해서 좀 어디까지만 석계까지만 좀 데려다달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극동방송 보면 자기는 듣는다고. 그래서 채널이 맺히니까 106.9래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부터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것 같아요.
1: 극동방송을 애청하면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0: 새벽 3시에 일어나거나 대목 때 2시에 출근할 때 그때부터 106.9를 맞춰놓고 들으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찬양이 좋고 친한 친구분이 어려움 겪어서 이 한 10번 이상 20번 돌려갖고 연결이 됐어요. 기도를 같이 목사님하고 받은 응답 제가 받았는데 20일 만에 응답을 줘서 그 우리 친구네 가정이 다 풀린 거예요. 또 그거 듣다 보면 마지막 화요일 날은 극동방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일풀이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차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저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0: 제가 전도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근데 제가 전파 선교를 하면은 북한에서도 많이 듣고 그쪽에 전파를 하러 못 가니까 제가 10분, 20분 이렇게 전파를 해야 그쪽에서 듣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파 선교에 접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꼭 내 일 같아요.
1: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오늘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가 너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0: 야, 늘 엄마하고 함께 새벽부터 일해서 너무 고맙고 힘든 상황을 엄마를 위로해주고 같이 늘 손잡고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막둥이 동주야, 힘들고 어렵 때도 이번 잘 넘기자. 그리고 우리 손녀딸 주은이 고맙고 사랑해.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수빈이, 채은이 지금 고3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대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니네들이 지금껏 싸우는 거 잘해서 그냥 대학에 꼭 입학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혁아, 사춘기 없이 중3 잘 넘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새끼들.
1: 사랑하는 자손들을 향한 최경섭 할머니의 어머니의 축복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는 물론 사업이 힘드니까 사업장도 그렇고 두 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올해 고3짜리 손녀딸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들이 재수하지 않고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고 우리 식구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1: 복소리, 오늘은 최경섭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0: 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십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몸이 교회에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교회에 가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듣게 되어지고 마침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범사에 또 강건함으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다. 교회생활은 곧 신앙생활이다. 그리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빼놓고 우리 인생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게 유아 축복 기도를 했지만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교회 올 때 한 앞에 먼저 예배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지나고 또 교회에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렇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찬양 가운데에 이렇게 저 천국을 향해 입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가지 한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결혼식과 장례식을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들은 보면 이렇게 오래된 좋은 교회는 그 옆에 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천국과 이곳이 멀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한국에는 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묘지라는 것은 혐오시설처럼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는 천국의 분점이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죠. 여기서 예배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뭘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도 저는 교회에서 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식당 담당하는 권사님 좀 놀라시겠지만, 그죠? 예.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밖에서 하는데 제가 한번 주례를 하러 가봤어요. 제게 부탁하는 게 10분 안에 끝내달라는 거예요. 설교도, 기도도, 성혼 선언부터 해서 모든 걸 10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그럼 왜 시간 있는 교회에서 하지 이 결혼식장을 빌려서 비싼 돈 내고 하니까 조명빨이 좋아서 그런데요. 사진을 평생 한번 찍는 사진인데 사진 잘 찍으려고 이렇게 밖에서 예식장을 찾는다는 거죠. 저는 거꾸로 말했어요. 평생에 결혼 한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그 귀한 결혼식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넉넉하게 들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30년 전에 결혼할 때 생각해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 시간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는 그때가 마지막 그분의 설교였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그냥 웬만해서는 아유 다시 또 결혼하겠나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교회를 빼놓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하는 거,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뭘 하는 겁니까? 교회와 함께 더불어 살다가 교회와 함께 저 영원한 천상의 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여기서 하듯이 예배드리다가 인생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빼놓고는 말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이다. 할렐루야. 이 사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꿈을 꿔도 이렇게 돼지 꿈 꾸면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돼지 꿈보다 훨씬 좋은 게 뭡니까? 예, 교회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 뒷모습만 이렇게 꿈에 나타나도 어떨까요? 예, 오늘 복권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지만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교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2020년 가을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사랑과 행복의 초대가 이렇게 선포되고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섯 분의 그 태신자 VIP를 이렇게 작정을 하라고 했죠. 근데 전도해야 된다면 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서로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죠? 내가 한 사람의 어떤 인간으로서 영혼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생 라이프타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내가 믿을 때까지 내가 자꾸 믿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 합니까? 그 영혼을 데려다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갖다 앉히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몸이 오다 보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행초 한창수 목사님이라고 오시는데 이분 정말 참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시고 행편이 안 되니까 학교 교실에다가 침낭을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학교 앞에 그 문방구집 주인이 아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죽으니까 이렇게 그 아들 방을 폐문을 해놓았는데 이 방에라도 와서 살래. 그 말 듣고 거기에 아멘하고 달려갔던 그 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무 귀하게 쓰시는데 이분이 쓰시게 된 배경이 뭐냐 하니까 한 가지예요. 친구들이 어릴 때 이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창수야, 교회 가자. 1년만 다니면 필통 준다 카더라. 그 말에 이제 꼼빡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져가지고 교회를 1년 동안 출석하다 보니까 어제입니까? 몸이 가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혼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택한 영혼이니까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미국까지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그죠? 요즘 뭐 이렇게 제 친구 시리즈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예전에 보면 이렇게 카스테라 빵 준다 카더라. 또 이렇게 시루떡 얻어먹으러 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면은 그 교회 가면은 참한 여학생이 있다 카더라. 물론 그런 예감은 늘 틀릴 때가 많지만 그죠? 또 군대 가니까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세례받고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 준다 카더라. 그 말 따라 이렇게 갔다가 정이라고 적힌 초코파이 먹고는 그에 교회에다 정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세례받고 나중에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된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더니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안 가고 교회 왔더니 강남보다 더 좋은 천국이 여기에 있었네. 할렐루야.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 어떠냐?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국수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같이 함께 더불어 교회로 몸이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어떤 일을 만나도

교회 쪽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전혀 새로운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스가랴서 이렇게 한절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루살렘. 오늘 우리 찬양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비준비하시니. 그 예루살렘, 진짜 진정한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 교회의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가 너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샘에 나와서 너의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될 때 진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구원을 은총을 더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문이 열리는 걸 봐요. 그 회개의 문이 무엇이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더러움이 다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 있게 된 거예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포동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와가지고 예수 보혈의 샘물이 터져나와가지고 그 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뭔가를 씻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또 그죠? 때를 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태리 타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씻는 게 아니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영혼을 씻어낼 거 뭐냐? 아무리 이렇게 몸을 때를 씻고 해도 어거스틴처럼 막 그냥 뭔가를 이 그 피부가 벗겨질 만큼 그렇게 난리 야단을 쳐도 이 죄가 씻겨질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씻을 길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적 사심이 없다 했어요. 피가 흐를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르게 되고 회개와 회복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노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셈이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샘물인 교회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를 귀히 여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그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렇게 항상 예외적인 경우를 본질로 치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그마한 예를 가지고는 전체를 막 이렇게 도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꼭 교회를 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예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는 그냥 이렇게 교회도 가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끈덕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교회에 가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굳이 교회를 가야만 죄 씻음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떨까요? 자기 소견에 원한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천국에 슈골인하면은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로망으로 삼는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천국에 가면 다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겠지만요. 천국에서 따져본다면 굳이 따진다면 가장 가난하고 후회스럽고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 주를 위해 눈물 흘린

적도 없고 주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주를 위해 헌신할 기회조차 없었던 그런 인생이라 할 때 얼마나 후회 막심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재수가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이렇게 그런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다음 스텝으로 말하는 게 뭐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인생에 기대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주님 나를 제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른 막대기 같고 깨어진 그릇 같은 진흙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써주시면은 제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 느껴진다, 주로 교회에서 헌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감사가 된다, 그럴 때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역장과 이렇게 막 교구장이 안내를 하면은 내비두세요. 나 이래 살다 죽을래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집니다. 이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한편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한 불쌍한 존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그 삶이 교회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감당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가 구원의 샘이 될 수가 있느냐, 왜 하필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지 죄가 없어지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고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레위기 앞에 딱 오면은 성경을 덮잖아요. 아,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내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러면서 레위기를 내 위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로워요. 레위기 말씀을 다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그 예배, 이 제사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것 없으면은 나머지 하늘 앞에 이런 복 저런 복,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막 구구절절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예외가 없다. 이걸 말해요. 근데 예외 없는 규정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재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뭘 하냐? 네가 가진 신분이 족장이냐? 또 제사장이냐? 또 교회의 어떤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냐? 그럼 너는 수소를 바쳐라. 너는 양을 바쳐라. 염소를 바쳐라는 거예요. 그건 좀 가난한 사람도 어떠하냐? 너는 나가서 바칠 게 없으면은 저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 산비둘기 잡을 힘도 없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그럴 때는 뭐라 하냐? 하나님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듯이요,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비둘기를 잡아서 드린다 하면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틀을 빗기고 목을 쳐내고 내장을 밝아내면은 이 고기가 한 주먹밖에는 되지가 않는데 이걸 굳이 받으려 하냐? 바치나 안 바치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산비둘기 잡을 힘이 없으면은 이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라는 것은 뭐예요?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이 비둘기를 키워가지고 바쳐가지고 내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그런 것을 왜 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듯이 사랑하는 것,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 제가 레위기 책을 곧 내려고 하는데 책 제목을 두 가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착하는 사랑. 약간 이렇게 제목이 좀 선정적이라서 이렇게 좀 주저하는데, 근데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수소나 염소나 양이나 안 되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안 되면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네 죄가 씻겨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 수소를 바친 족장, 넉넉하고 부유하고 이 수소를 가지고 자기 죄를 사한 이 족장이나 가난해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가난해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재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끼, 비둘기 새끼를 키워서 그것으로 드려서라도 그 족장이 바친 수소와 이퀄하는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죄를 씻어야만이, 죄가 없어야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는 가난하니까 예배 드리지 마. 너는 재물 드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집비둘기 새끼를 바치는 것이라도 이 수소를 바치는 사람과 똑같이 이퀄시켜가지고는 너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동일한 축복을 베풀겠다는 약속이 뭐냐? 이 레위기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왜 하필 그러면 짐승이냐 할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을 정해가지고 이 방법대로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아주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에게 축복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요. 집안에서 잘못은 자식이 범했는데 엄마가 막 호들갑이 나듯이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애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항상 배고프면 돌아오더라고요. 예, 집 나가면은. 집에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말한 거죠. 제발 아버지 저기 계시니까 안방에 가서 제발 무릎 꿇고 한마디만 해라. 죄송합니다. 잘못해 한마디만 해라. 이 자식은 이렇게 그게 막 선뜻 이게 내키지가 않죠. 인상을 잔뜩 씁니다. 인상을 잔뜩 써가지고 가서 겨우 무릎 꿇는 척 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아버지 말 떨어지기도 전에 엄마가 냅다 들고 이제 막 나가는 거죠. 냅다 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이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아니,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겁니까? 이유는 뭘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집을 떠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이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랑하니까 붙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그 소를 받아본들, 비둘기 새끼를 받아본들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나아갑니다. 뭘 합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이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피 흘려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뭘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럴 때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다. 내가 저 성전문을 열고 돌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핏부림을 덧입어가지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고 축복을 담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감사를, 은총을 더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포도원교회가 바로 그런 구원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이 씻겨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0: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이렇게 그 모든 재물에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족장이나 가난한 자나 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도 다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젖먹이부터 노년일까지 생명이 있는 것은 짐승이 아니고 로봇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예배하는 전 세대가 원 패밀리로 올 제너레이션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요.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씻김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더러움과 죄가 씻겨 나간다 할 때 잘 씻는 게 뭐냐. 회개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뭘 하냐? 회개에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대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전하는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나고 주님 앞에 한없이 울며 회개하며 다시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 그게 초점 맞추셔야 돼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씻는다고 하니까 목욕탕처럼 표현해요. 목욕탕 거죠? 때가 있는 목욕탕 거죠? 그럴 때에 잘 씻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그런 좋은 곳이 좋은 목욕탕이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조건이 다 좋아도 우리 교회가 말씀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없으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의 핏값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데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애가 넘치는 우리 포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 포동교회가요 이제는 오는 예배로서 죄 씻음을 받았다면은 씻고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목욕탕에 갔습니다. 때를 잘 벗겼습니다. 이태리 타올로 막 아프도록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양머리 만들어갖고 앉아서 맥반석 계란 까먹으면서 계속 거기 있으면은 어떨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 씻었으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있게 담대하게 포도원교회 성도답게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좋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맛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포도원교회가 저 성전문을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주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사모함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결한 심령으로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달 9월의 첫날에 소망의 기도로 인사드립니다. 계절이 또 한 걸음 깊어지는 9월인데요. 8월을 지나 여기까지 걸어온

0: 올해 모든 순간을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9월의 첫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오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은영이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처음 목사님을 가까이서 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0: 아멘.
1: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때로는 실패도 있고 손해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0: 아멘.
1: 요셉을 생각해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혹시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는 귀하고 복된 소망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내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9215번님,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네. 육신의 아픔을 가진 그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때로는 참 안타까울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215님,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주님.
1: 이 시간에 능력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의 사슬을 거두어

0: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케 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딸을 만져주심으로 정신적 질환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회복되는 귀한 딸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여호와라파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 9215번님의 따님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신랑이 보이스피싱 후 제2금융권에서 대출 쓰다 보니 연체가 되어서 지금 금액이 커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저희 가정 살려주십시오. 네, 목사님.
0: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도우심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갑작스럽게 보이시 피싱을 당한 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해가는 중에 참으로 힘든 여건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랑하는 남편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의 필요와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907번님입니다. 어제 목에 통증으로 기도 요청 후 병원 안 가고 저녁 때 속이 편해지고 통증 사라졌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역전 전도와 일상생활에서의 복음 전할 때 승리하는 시간 중보해 주세요. 이번 달에도 해결할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셨네요.
0: 네, 하나님께서 그 목의 통증을 또 이렇게 완화시켜 주시고 편하게 해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또한 날마다 주의 복음 전하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507님 또 어제 목의 통증으로 인하여 기도 요청하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가지 않고 속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가 내려서 역전 전도는 나갈 수 없지만 또 계속 이어지는 역전 전도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달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 어려움의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5084번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선천적인 질병으로 어릴 적부터 병원을 오가는 36세 정은혜 자매님이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됐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호중구 감소

0: 염증, 백혈구 감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상승이 안 되고 있고요. 열도 올라서 계속적으로 해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보혈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네,
0: 목사님.
1: 너무나 여러 가지 또 주님.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자매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084님 또한 36세의 정은혜 자매님의 그 아픔의 문제를 놓고 기도 요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선천적인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정은혜 자매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의 사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상승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열도 올라서 계속적인 해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힘든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다시 한 번 더 만져주셔서 그 모든 질병의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피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서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정은혜 자매님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더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 행동, 표정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예수님까지 멀리한 영혼들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상처 준 주의 자녀들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너무나 참 믿음 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0: 네,
1: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영혼이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참으로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또한 상처를 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랑으로 품어내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익명응답으로 사연 주셨습니다. 지난주 급성 신우염으로 입원하신 저희 교회 원로 사모님께서 많이 호전되셨는데요. 오는 주일부터는 함께 예배 드리시길 사모하십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네,
0: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또
0: 네.
1: 오는 주일부터 예배 드리는 그곳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급성 신우염을 위하여 치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원로 사모님 또 이렇게 많이 호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이제 오는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 발걸음을 이끌어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원로 사모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사랑 하나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516번님이시고요. 지금 남편이 암입니다. 항암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0: 네.
1: 하셨네요, 목사님.
0: 네, 항암 치료 받는 얼마나?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인데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치료의 능력을 발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516님,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인하여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거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 지역의 빙하 추락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겨났고 11개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과 장소에 꼭 필요한 구조와 구호가 속히 진행되게 하소서. 인간 중심의 삶과 개발 방식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노력으로 전환되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0: 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그 네팔과 티벳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를 주님.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1: 아멘.
0: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1: 아멘.
0: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주님.
0: 네팔과 티벳 국경 지역에 빙하 추락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실종자가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 아픔을 극복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세워진 11개의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 아버지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당하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여 그 실종자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없어서 많은 구호와 또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창조세계가 잘 돌봐져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다음 주일에 네팔과 또 필리핀 홍수 당한 그곳에 헌금을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0: 네, 너무...

0: 나 귀한 일이네요. 예.
1: 이렇게 각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멘입니다.
1: 빨리 회복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5885번님의 응답 사연입니다. 6월 말에 직장에서의 승진 관련해서 기도 부탁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다들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직장에서 한 단계 높은 단계 자리로 7월에 이동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동하게 된 자리에서도 직원들과 잘 지내고 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지금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셨겠습니다.
0: 네,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주님.
0: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직원들을 만나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좋은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고요. 오늘 못다한 기도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인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표현된 구절은 사실은 목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틀림없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다면 병이 들었을 때 저를 부르는 것은 다 쓰잘데기 없는 행동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들은 빨리 의사를 부르라든지 교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르라고 말했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목사를 부르라고 했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먼저는 당시 목사들이 모두 신유의 능력을, 병고침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목사를 부르라고, 장로를 부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당시 모든 목사들이 모두가 병고침의 능력을 다 받았다면은 병원이 다 망했을 겁니다. 고대에도 병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로 교회 때문에 병원이 망한 적은 없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교회의 목사를 부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사의 사역과 기능이 분명히 의사들의 사역과 기능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부르라고,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고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는 말이나 의원들을, 의사를 찾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보고 싶고, 특히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씀은 병든 사람은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고, 아울러서 몸에 병이 들면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하겠지만, 병원도 가야 하겠지만 영적인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의학적인 이유는 일단 제 영역이 아니니까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 병을 준 그런 징계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당신의 품으로 불러가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일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할 수 있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인내하도록 권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병고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병상에서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장로가 병자를

찾아가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바른 의미는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는 그 청함에 응해서 그 병상을 찾는 이유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에 참여하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자, 교회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하하호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경우에 있을 때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장로들은 가서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록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조차도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서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는 것은 꼭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확신과 평안을 심어주고 오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로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런 망상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니까 함께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아픔을 나누고 그래서 끝까지 그 순간 믿음으로 서로 붙잡아주겠다 그 성도 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기름을 바르며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기름 대신에 성수나 생수를 바르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기름이 어떤 마술적인 힘을 발휘해서 어떤 병이든지 바르기만 하면 낫게 만드는 그런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나 장로들이 안수하고 기도한 물은 성수라고 그렇게 성수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그 물을 마시면 병도 낫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소경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그렇게 해서 씻어서 나은 적이 있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인 그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7번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대로 해서 나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경우 다 물 자체의 효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대요. 요단강 물 똥물이라고. 여러분 요단강 물 잘못 들어가서 목욕하면은 피부병 납니다. 물 자체의 효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만이 요단강 물에서 7번 씻고 그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나았더라. 실로암 그 연못에서 그렇게 뭐 들어갔더니 다 나았더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뭐 떼거지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요단강 물에 다이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나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수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자신이 기도한 물을 마시거나 기름을 바르면 낫는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는 그 이재록 씨의 고향인 무안에서 그렇게 끓어온 무안 단물을 먹거나 피부에 바르면은 위장병 싹 낫고 피부에 바르면 피부병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눈에 바르면 쌍꺼풀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 엄청나게 팔았었겠죠. 은근히 돈 많이 벌어 챙겼습니다. 이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유치한 것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또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고대의 기름이 약으로 사용되기는 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 이제 약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주장은 저에게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말 그렇다면 기름을 바르는 이 일을 굳이 장로들이 할 필요가 있는가? 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또한 기름이 외상의 약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모든 질병에 기름이 사용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름이 만병통

통치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 것은 약도 먹으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름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의 그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믿음의 고백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사람이 아픈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서로 고하고 회개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서로 죄를 고하라는 말씀과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걸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꽁하니 있지 말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불가피하게 당해야 되는 그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해라.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이것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러 모이느냐? 왜 구역으로 모이느냐? 왜 전도회로 모이느냐? 이것 하라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선하심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믿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서 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되던 기도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관해서 없던 실망도 생기고 의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키를 넘는 파도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고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 서서 손을 꼭 붙잡아준다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삶 가운데 문득 찾아오는 고난과 질병의 문턱은 너무 높죠. 고난은 남의 고난일 때야 말하기 쉽지. 그게 내 고난이 되면 태산보다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태산보다 문턱이 높잖아요. 내 고난이 되면. 남의 고난일 때는 그게 어디 문턱으로 보입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내 고난이 될 때는 그건 태산보다 높은 문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좀 끌어주고 기도로 후원해 준다면은 이 높은 문턱도 조심스럽게 한번 넘어볼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 도우미가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습니다. 친구이고 부모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장로들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들만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한다는 말.

말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니, 목사 장로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목사 장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아플 때 요청을 하면은 달려가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즉각 나음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만병통치약 같은 그 성수나 효험이 있는 기름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여러분 병을 고쳐줄 수 있기를 그렇게 내심에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도 저에게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름을 감추어둔 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일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저에게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서 장로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붙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들이 해야 하고 싶어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교회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여 거기 괄호를 치고 병상에 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교회여 마음이 아픈 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교회여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교회여 오랫동안 병상에서 그렇게 투병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교회여 함께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장로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사가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이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 아픈 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병낫기를 위하여서 죄사함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며 붙들어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일은 몇 사람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삼삼오오에서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병이 바로 즉각적으로 낫는 그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란 말입니다.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혹은 두세 사람이 서로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절대 어색하고 생소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우리가 모여서 삼삼오오 그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픈 얘기들이 나오죠. 그럴 때 그냥 픽 웃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손을 잡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어색하면 안 돼요. 그게 생소한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비방하거나 상처를 더 깊게 하기보다는 신앙인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에서도 구역에서도 몇 사람이 모인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 장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목사 장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어머니라고 한 권사들은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권사의 직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병자들을 위해서 심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권사를 뽑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어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색한 교회는 그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곳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아궁이에 군불 때 본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궁이 불은 가스레인지나 요즘 인덕션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 인덕션처럼 뭐 가스레인지처럼 강중약 이렇게 화력은 이제 우리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근데 아궁이 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타고 있는 장작들을 같이 모아놓으면 강이 되고 나무를 흩어놓거나 혹은 끄집어내면 약이 되거나 불이 꺼져버립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강이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강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한계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좀 더 넓어지잖아요. 일단 리더십 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장성한 말 한 마리가 평균 끌 수 있는 무게가 얼마냐면 보통 2톤 정도를 끈다고 합니다. 대단히 뭐 무거운 걸 끌죠. 자, 그러면 말 두 마리를 함께 묶어놓으면 몇 톤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두 마리를 묶어놓으면 산술적인 셈은 4톤이죠. 그런데 말 두 마리를 묶어놓으면 23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시너지죠.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구역으로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교회 교사들이 교사회의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데 누군가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보았던 TV 만화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그룹하고 저와 우리 여전사님, 허전사님, 뭐 서전사님, 김전사님 그룹하고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게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루치 아루치 본 이야기하고 은하철도 999 얘기합니다. 예전에 캔디 보면서 안소니가 좋았느니 테리우스가 좋았느니 둘 중에 누가 더 좋았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발전되면은 우리는 우리 세대는 원기소 먹었다. 너네는 뭐 먹지? 너네는 텐텐 먹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텐텐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원기소가 뭔지 모르시죠? 예. 우리는, 저희는 다 아시죠? 영양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교육자들이 모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의 꼴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렇게 해야지 뭘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냐 싶으실 텐데 유치해도 좀 귀엽잖아요. 저희 세대가 본 TV 만화 프로그램 중에 독수리 오행제가 있었습니다. 다섯 형제가 손을 맞잡으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아, 지구를 구해요. 노래에도 나옵니다. 지구를 다섯 형제가 손을 딱 잡으면 지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그 심상을 딱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소명 성도들이 손을 맞잡으면 지구는 구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우리 소명 교회는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0: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 어색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면 3355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혹시 그 가운데 직분자가 있다면, 또 성도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꼭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니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십니까? 기도인데 용이 너무 부실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표현이 좋건 표현이 좋지 않건, 문학적인 기질이 있건 문학적인 기질이 없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수려하면 하나님이 옅다 들으시고, 기도의 내용이 수려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 살아 꿈틀대는 주님의 교회 소명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친교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교 공동체라고 하면은 그냥 막 우리끼리 모여서 하하호호 하는 것이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교 공동체란 말입니다. 우리 소민교회가 꿈꾸고 있는 2026년 한 해, 교회 표어로 내걸고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손을 맞잡읍시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부화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 731국에 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 759국에 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1902년 서해 어청도 해상에서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일본 관보를 통해 침몰선의 새로운 좌표도 공개됐습니다. 우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당초 연구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탑승했던 구마가와마루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출항 직후 악천후로 회항해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 번역을 위해 이동하던 중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앞선 30일 세미나에서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 통보에 실린 북위 36도 9분 30초, 동경 125도 55분이라는 새로운 침몰 좌표가 공개됐습니다. 학계는 새로 공개된 좌표와 기존 제보 지점 사이의 12km 거리에 대해 사고 당시 남서쪽으로 흐르던 낙조류의 영향을 검토해 침몰선의 정확한 위치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1955년 세계교회협의회의 지원과 국내외 청년들의 건축봉사로 시작된 경북대학교 기독학생회관이 이제 초교파적인 후원에 힘입어 글로벌 기독센터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경북대 기독학생회관은 농촌 출신 기독학생들의 기숙사이자 신앙훈련 공간으로 활용돼 왔으며 1970년대 철거 위기 속에서도 지역 15개 교회와 기독 교수들의 모금으로 재건된 바 있습니다. 올해 말 새로 개관할 글로벌 기독센터 프로젝트에는 대구 지역 51개 교회와 기관 351명의 동문 및 교수가 참여해 27억 3천만 원의 헌금을 모아 기존 건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 사학자인 김응수 모건대 명예교수는 이번 재건에 대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청년 지도력을 육성해 온 유산을 잇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최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에서 2026 한국기독교저작권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 해외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가해 50여 개 출판사의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4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됐습니다. 하퍼콜린스의 찰리 로빈슨 부장은 한국을 신앙도서의 시장성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했고 국내 중소출판사들도 해외 출판사와의 직접 교류 기회를 반겼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은 검증된 해외 양서가 잘 소개돼 성도와 목회자의 신앙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의정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30일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백서 출판기념 및 준비위원회 해단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92쪽 분량의 백서에는 지난 5월 17일 윌 그레이엄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300여 개 교회가 협력한 전도대회에 2년여 준비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백서에는 100만 시간 기도운동과 300일 릴레이 금식기도, 복음 상담사 교육, 결신자 후속 양육 등 연합전도대회 실무 자료가 수록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백서 판매 수익금을 의정부시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해 지역 영적 부흥과 작은 교회 지원 등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재 총재에게 어제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쪼개기 후원 그리고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며 교단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종교와 정치의 부당한 결탁을 비판했으며 통일교 측 변호인단은 국민께 사과하면서도 한 총재의 불법 승인 혐의를 부인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확행이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둘러앉아 함께 먹는 저녁 식탁? 아니면 운동, 게임 등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소하지 않은 대확행, 대단하면서도 확실한 행복이 하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대확행, 대단한 확실한 행복 챙기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줄여서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일 화요일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예수로 스며들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화요일, 화요일은 어떤 날이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살짝의 이 응원가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화요일, 화요일, 화화화화, 화요일, 화화화, 화이팅!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화요일 화이팅 데이. 오늘은 화이팅 데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응원의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응원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지,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싶은지 이 시간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6분 33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자 제가 아까 제대로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화요일 하면 이 노래가 다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자 화요일의 응원가입니다. 자 화요일 화요일 사랑 가득 화요일 화이팅! 네, 네 오늘은 화요일 화이팅 데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 채팅 남겨주세요. 5235번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번 주간부터 가을 특별 새벽 성회가 두 주간 드려지는데요. 덥고 지쳤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모든 성도가 힘내서 특새 참석해서 은혜 받자고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라고 화이팅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2주간 가을 특별 새벽 성회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여름이 지나고 이 9월의 첫날부터 가을을 힘차게 기도와 또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충전하면서 보내시길 저도 함께 화이팅으로 응원하겠습니다. 1419번님께서 예수로 스며들다 9월 첫날 오늘도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Blessing you 하면서 저를 위해서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3874번님께서는 이제 아이들 다 개학해서 화요일이라 좀 늦게 나가도 돼서 여유롭게 점심 먹으며 멋지신 PD님 멋진 음성 듣고 있어서 소확행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아이들이 다 개학을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게 되셨군요. 이 시간 꼭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또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509번님께서도 아멘 아멘 솔솔 부는 바람결이 싱그럽고 정말 좋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떠오른 9월의 첫날 예수로 스며들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고 또 화요일 화이팅 데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지 함께 문자와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바스찬 뎀레이와 짐니의 Count Your Blessing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프롬갓의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요일 화이팅데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444번님께서 수능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수험생 모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가파 워십의 축복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또 마침 9월 모의고사가 내일이더라고요. 또 이 수험생분들 그리고 재수를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모두 혹시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계약을 했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험생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험생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6206번님께서 저는 제 아들이 아빠보다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칭찬합니다. 키가 저보다 많이 큰데요. 잘 먹어서 키도 크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 9월 1일 화요일 극동방송 애청자님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또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사실 이 문자를 보면서 저도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6206번이 근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축복해주세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우리 아들들의 장래 희망, 그 목표는 아빠입니다. 네, 아빠보다 아니라 아빠만큼 아빠처럼 멋진 아빠가 되는 거 그리고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되는 거 아빠처럼 멋진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아들들의 목표고 아들들의 그런 모습이니까요 너무 우리 아들이 나보다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좋지만 이대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공구번님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때마침 마을버스와 지하철 또 아파트 셔틀버스를 타게 해주셔서 늦지 않게 도착하여 온라인 교육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샬롬 화이팅데이 유성수 PD님도 저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모두 파이팅이셔요 라고 또 모두에게 화이팅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화요일 화이팅! 화이팅데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도 채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7614번님께서 신청하신 연평안의 요괴뱃의 노래 찬양 나누겠습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깔닭이니라.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아멘. 옹기장이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8444번님께서도 아멘, 그리고 5235번님께서도 아멘 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아멘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4277번님께서 예수와 함께하는 9월 첫날이네요. 모두 맛있는 점심 드시고 남은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도 파이팅! 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파이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9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3874번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조혜경님이 오늘 모처럼 커피 전도하는 곳에 나와서 우울증 얘기를 하셔서 제 입에서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이 나와서 불려드렸는데 그 찬송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라고. 또 3874번님께서는 계속해서 커피 전도도 하시고 이 좋은 손길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그 전도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로 그리고 응원과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때론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계속해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모세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서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떼어내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이 참 특별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를 먹으라고 해요. 우리는 십일조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그저 손해본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누리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떼어놓으면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시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라고 합니다. 한번 십일조를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돈 문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가지고 가야 할 소산이 너무 많으면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식을 요구하며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고 해요. 소나 양도 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준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결론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십일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요. 내가 움켜쥐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나눌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일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누리는 훈련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소득과 재산, 자녀와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주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십일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레위인을 말씀하실까요?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까닭이지요. 그렇게 백성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을 보면 3년마다 드리는 또 다른 십일조가 나옵니다. 이 십일조는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객은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며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9절을 보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해요. 배고픔만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여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십일조의 완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나눌게요가 입에 배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나누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이에요.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범사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배부르게 해야 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나는 받을 사람에게만 잘합니까?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까?
11조를 드리기 아까워.

0: 못한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나누겠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십일조를 내는 게 아까웠어요. 가끔 교회에서 십일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굳이 십일조까지는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수많은 날짜 중 이날 이 본문 을 제게 주셔서 묵상 간증을 쓰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저의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십일조를 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 주신 귀한 명령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유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의 힘든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적용부터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침에 가족과 함께 큐티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겠습니다. 짜증나고 화날 때 잘 참아 보는 감정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감정의 십일조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꼭 그렇게 적용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일조는 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억지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범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힘으로 벌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며 움켜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드리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더 많이 쌓으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의 첫날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포즈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통은 손가락으로 V 표시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 V 표시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V를 만들거나 또 손을 턱에 대는 포즈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인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손짓 하나도 표현의 방법이 된 거죠. 다만 아무데서나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외부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로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V 표시로 사진을 찍거나 이 손을 손바닥을 턱에 괴고 꽃받침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죠. 와중에 또 흥미로운 건 북한 당국이 만든 영상에서도 엄지를 치켜 올리는 흔히 말하는 엄지척이라는 포즈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손짓으로도 손짓으로나마 자신을 표현하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작은 몸짓 하나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목청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해 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익산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아자아자를 외칩니다 하셨던 5879님의 문자처럼 서천에서 듣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8845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함께합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 가서 마음과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충남 부여군 외산면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천안의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팀 여모교회 북한 선교팀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오해피데이에서 나누는 극동방송에서 나누는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평택은 지금 번개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오후라고 하시면서 누군가에겐 반가운 비지만 또 누군가에겐 빗길이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주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문 땅에 단비가 되기를, 그리고 큰 피해가 없기를, 비피해가 없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9694님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조금 전 이 한 줄로 함께 해주신,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해주신 9694님께 오늘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리고요. 출석 인사 선물 외에도 우리 한뼘 차이로 함께하고 있죠. 한뼘 차이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먼저는 한뼘 차이 퀴즈 이어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편 차이도 함께 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말투나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작은 몸짓, 꾸미는 방식까지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엄지척이죠.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중에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단속 대상이고요. 한 가지는 단속 대상이 아닌 행동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 오답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한 주 동안 이걸로 한 뼘 차이를 냈던 것 같은데. 와, 우리 아까 그 선안에서 북한 선교팀 화이팅을 외쳐주셨던 분 계시죠? 바로 정답을 어떻게 첫 번째로 맞춰주셨어요. 2523님. 그러면 한 뼘 차이의 첫 번째 선물로 함께 하도록 하고요. 북한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 그리고 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단어들 이런 걸 사용하는 거를 단속하고 있죠. 외모를 가꾸는 것 중에서는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보통은 화장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이곳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향수, 선크림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일산입니다. 배고프네요 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우리 정답까지 잘 도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아닌 것 같긴 한데 다 단속의 대상인 것 같긴 한데 정답이 3번인가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오셨네요. 이유를 떠나서 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단속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속하는 게 두 가지예요.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그 형제가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것들이 그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0360님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특히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함이 억압받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땅, 북한 땅에 대해 오늘도 한 뼘 한 뼘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OE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출석 인사 그리고 한 뼘 차의 퀴즈 정답까지 기다릴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0: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1: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2: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구멍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3: 어.
2: 예. 그러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3: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라디오의 그 채널에 납땜을 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2: 안녕하세요.
3: 네.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때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버지께서 바다에 이제
2: 네,
3: 고개를 잡으러 나가셨다가 거기서 들으신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겠죠? 극동방송에 대한.
2: 네, 매일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는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 근데 혼자 나가셨던 건 아니시죠?
2: 아니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었죠.
3: 그렇게 돌아오셔서 돌연 라디오를 이렇게 납땜하시고.
2: 네, 듣지 못하게.
3: 이후로 못 들으시고
2: 네.
3: 그리고 27살쯤에 러시아로 다시 제3국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2: 네.
3: 외화벌이를 위해서.
2: 네.
3: 근데 그러면 자유가 조금 생기셨잖아요.
2: 네, 그렇죠.
3: 해외에서는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라디오나 외부 정보, 외부 매체를 접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그때 혹시 조금 더 접하지 않으셨을까? 뭐 영상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잖아요.
2: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 또 주최국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너무 신기했고
3: 네.
2: 영어도 볼 수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거 봐라 하고 보내주는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 네. 또 다른 외국인이
2: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의 손전화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검색창에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치고 뭐 북한이라고 치니까 이제 북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네.
3: 근데 방에 혼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2: 네.
3: 같이 방에 사는 분한테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2: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새 것에 민감한 건 나뿐이 아니라 네, 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서
3: 네.
2: 마지막에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각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종착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 그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직접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

0: 그랬던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확 들었는데, 여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진짜 있다면, 한번 내가 그때 그 비열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 부인을 계속 했습니다. 부인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계속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결과가 탈북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마당,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 탈북 길에 오르기까지도 접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찾고 연결하는 게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그 결단의 과정이 힘들었고, 일단 결단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 방법론을 찾아보다가 저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지 않고 사실 난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난민법, 유엔 이런 걸 찾아가지고 유엔의 난민법 공부하다가 변호사라는 걸또 알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엔 변호사로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탈북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유엔에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1: 같이요.
0: 근데 사실 권한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제가 없어진 걸 알고 많은 북한 보위부, 마피아 이런 것을 추격했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엔에서 제공해준 어떤 수용소에 갔는데 탁 들어가니까 그 성경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 뭐지?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여기 안기부 작전에 속아서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건 안심하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라는 생각,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 아, 남녀 수용소에서요.
0: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예, 네, 부인을 하다가, 그 난민 수용소가 탈로가 났어요. 탈로가 나서, 차량이 한 4대 정도. 북한 보위부 마피아가 이제 쫙 이제 포위가 이렇게 들어서, 예, 급하게 자동차를 얻어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이렇게 보위부가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도 또 이제 그 마피아 차가 탁 오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려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칼을 쥐고 있었어요. 네, 언제든지 자결을 하고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문득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뭐 설교 얘기는 다 생각이 그냥 기똥으로 들어서 많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수 있다. 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약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두손딱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 평생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문을 떴는데 거짓말 같이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길을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켜지는 거예요.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얘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다 탈론하시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목사님네 집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됐어요. 네. 거기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죠. 뭐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네.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1: 그쵸. 근데 5년 전이면 한창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들이 다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날 여기에 있으면 더 위험해 주니까 빨리 네. 자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진짜 러시아에서 뜨는 비행기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도 하나님을 막지 못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고 마피아 어떤 국가 법도 막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나를 들어쓰고 구원하신 데는 아무것도 진짜 장애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인지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제 기도의 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이죠. 네.
1: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비가 많이 올 때 기도하면 비를 하나님께서
0: 멈춰주시고
1: 네.
0: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땐 좀 약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우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기상기후현상이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길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0: 네.
1: 이곳에 대한민국에 오는 길목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신 기도의 힘을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뤄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하나님을 네. 떼어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1: 그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먼저 한국 땅에 간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전파 선교사로서 참 뿌듯합니다. 더 열심히 주변에 전파 선교사를 알리고 싶어져요. 13개 지사의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는 꿈도 생기고요. 결심도 합니다. 6551님이 주셨는데 지금은 세 군데를 하고 계시대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북녘에서 써내려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한 장 한 장 가운데 우리의 이런 소망과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한뼘차이 퀴즈가 조금 헷갈려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북한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346님 주셨어요. 아멘.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 가운데 나왔던 그 소망처럼 그리고 우리 출석 인사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가운데 저희도 함께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요. 헷갈리셨다던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은 단속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단속의 대상이라는 말이겠죠. 저희가 선물 소개하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남과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퀴즈 정답은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프닝부터 쫑긋하고 들으셨던 분은 아셨을 거예요. 북한 당국에서 최근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영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속돼서

0: 남학생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1번인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남학생들이 선크림이나 향수가 없는지 기숙사에 직접 찾아가서 단속을 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남성을 이 혈육이 아닌 또 그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는 우리 표현이 아니다. 이거는 물든 표현이다면서 단속한다고 하죠. 정답을 많이들 도전을 해주셨어요. 엄지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6483님. 북한 땅에도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않게 됩니다. 1929님도 주셨어요. 조금씩 표현이 늘어나면서 북한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399님. 아멘. 새벽기도 다녀와서 날마다 출근하면서 듣던 극동방송 오늘은 마음먹고 다운받아 듣고 계시다는 680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한 줄 보내주신 새싹 회원도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 북한을 향한 소망의 한 줄 한 줄들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복음 통일의 그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때 이뤄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망처럼 북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정답과 출석 인사 중에선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요. 선물을 방송 마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바람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 썩어질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0: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는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에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느냐 이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자 다윗에게로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로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일천번제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문자 그대로 천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 장소는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현재 기브온 산당터가 발굴되었는데 그 규모가 성경대로 상당히 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천마리의 제물을 다 바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 솔로몬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상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인데 귀 기울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바르게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소총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으시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해서 사람의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시민인 나봇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사건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실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곁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고 나봇에게 돈을 주고 사거나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나봇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신 기업, 즉 유산으로 주신 것으로 여겨졌기에 이를 타인에게 함부로 매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속이 상해서 왕궁에 가서 드러누웠고 왕비 이세벨, 자 이방 나라의 공주로서 시집 온 왕비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인장 반지를 찍어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성읍 백성들 앞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나봇은 불경죄라는 누명을 쓴 채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서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의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였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무슨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이란 자꾸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이기적인 삶,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탐욕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탐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 탐욕은 재앙과 저주로 끝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3대 죄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음행은 우상 숭배와 간음을 뜻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란 영적인 부정, 도덕적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탐욕이란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는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탐욕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탐욕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면 그러한 사람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생존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생존 자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존 자체를 위해 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0: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속담에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연못 속에서 커다란 고기가 헤엄칠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우리의 침대 위에 누워 있다면 우리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아름다움이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를 섬겼던 닉 워렌 목사님은 그가 쓴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소원을 말하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즉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살피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이러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복들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면 복이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토크쇼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온갖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그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네 가지 사명을 말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하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닥쳤던 어려운 여건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생존 자체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우리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1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 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교회에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 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세상에서 들려오는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너무 바쁜 일상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고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내 내면의 목소리를 과연 우리가 잘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일까?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들, 시끌벅적한 소리들을 잠재우고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음성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할 생활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매우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모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왕자의 신분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을 보면은 그의 처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찍이 갓난아기 시절 때 이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신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 나이 40살이 됐을 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갑자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이름 없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신분이 대비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아무 이름이 없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떼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어요. 한 마리의 양도 없어요.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어둡고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인생이 과연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인생이고 너무 연약한 인생이고 너무 힘없는 인생이기에 그의 내면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말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떼를 치는 순간에 맨날 하는 일이에요. 양떼를 치는 그 평범한 시간에, 그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한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뭐 거룩한 성전으로 찾아오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지나가는 그 산, 광야 서쪽 호렙산 기슭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늘 지나가는 그 자리, 늘 하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시간,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시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좀 그럴듯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거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의 히브리 원어는 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네의 뜻이 가시덤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 단어를 외우기 쉽죠? 그 나무 가시가 되게 세네? 웃으셔야 돼요. 이 나무 가시덤불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 어떤 열매도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짐승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단 하나 쓸 곳,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거대한 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하찮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요, 금방 타버려요. 금방 재가 돼버려요. 떨기나무도 그 건조한 나무가 불이 붙으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그 떨기나무를 불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초라한 떨기나무를
더 환하게

더 밝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이 장면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딸기나무 같은 가치가 없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딸기나무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밝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불이 나서 그 딸기나무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의 초라한 인생 가운데 비춰질 때 환하게 드러나고 환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매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을 쓴 노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는 1600년대 사람입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일을 하다가 늦은 나이 50세에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담당한 일이 무엇이냐, 주방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밥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또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롤랜스 형제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도사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느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일상을 지냈던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그 순간에,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 청소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이 책에다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딸기나무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그 은혜로운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가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게 빛나는,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인가?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오는 걸 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장소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 사원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신을 벗어요. 그리고 발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습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 그런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스러운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광야의 한복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양떼를 치고 지나가는, 양떼를 치기 위해서 지나가는 호렙산이에요. 모세 앞에 대단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땅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그 인생은 거룩한 인생,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이력과 경력, 내 지위와 또 명예, 내 인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신들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엄청 깨끗해 보이잖아요. 신발 닦고 나오셨죠?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우리 신에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어요. 더러운 물질들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인생의 신에는 죄악의 먼지가 묻어 있고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얼룩과 때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가장 유명했던 운동화가 있습니다. 아주 뭐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인기였어요. 농구 황제 그 마이클 조던이 신는 그 신발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화를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비쌌거든요. 학생이 사기에는 진짜 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돈을 모은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마침내 신발을 샀어요. 그 신발을 딱 신고 이제 농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제가 조던처럼 농구를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신발을만 신었다고 해서 신었는데 농구를 잘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신발을 신고 살아가도, 대단한 신발을 신고 살아가도, 대단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세상에 그 신발을 다 벗어놓고 나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모세야, 모세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어떤 신발을 신고 나오느냐. 그 세상의 신발을 다 벗어놓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생의 신발을 벗어놓아야 될 때예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찢겨진 신발을 신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눈물 젖은 신발을 신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 성공하여서 화려한 신발을 신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신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게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지금 모습인지.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는 지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목자일 뿐이에요. 저는 80세가 된 이 육체의 힘이 다 빠져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떡이 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너 실패한 인간이잖아. 너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잖아. 너 양치기 아니야? 너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실패자일 수 있어. 떨기나무 같은 사람일 수 있어. 하지만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리라. 너의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작고 초라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그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에 너의 환경과 너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어. 회복시킬 수 있어. 너의 초라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나는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80세에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명자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상처의 소리, 실패의 소리, 절망의 소리? 또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시끄러운 소리,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소리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대훈아, 대훈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 변화시켜서 너를 위대한 사명자로 내가 만들어 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0: 초라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실패자가 아닌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반복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입니다. 9월 첫날 9월 1일 화요일. 자, 이 극동방송 선택하신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또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또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이분들을 또 찾아낼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미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자로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은 출발해보죠.

0: 포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현재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이제 방학 무교라고 주시면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0: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이 외치실 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알맞게 줄였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우리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따끈따끈한 예. 대본을 예, 본인이 직접 예, 기획해가지고 딱 대본을 만드신 성경 속의 사건을 가지고 또 오늘 꽁트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죠, 집사님?
2: 네, 오늘 여리고성 함락에서 네. 무건수행 캠프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오늘은 또 캠프 버전이군요.
2: 네.
0: 근데 무건수행이에요.
2: 네.
0: 말을 하지 않는 캠프네요.
1: 와,
0: 네.
1: 이거 말하지 네. 말아야 되네.
0: 그러니까 오늘 병사가 출연을 하고 예. 또 여우수아가 출연을 합니다.
1: 예.
0: 오늘 목사님이 여우수아입니다.
1: 예예예. 예. 그다음... 아, 이거 제 딱 맞아. 정말 딱
0: 그러니까
1: 맞아,
0: 저는 오늘 어우 제사장이네요.
1: 저. 와, 딱 맞아. 딱 제사장. 완전 맞아. 완전 맞아.
0: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1: 야, 완전 맞아. 완전.
0: 저기 하나님 되었다가 저쪽 밑에 뭐 이렇게 하인도 했다가 네. 아유,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제사장.
2: 오늘은 좀 제가 병사.
0: 병사.
2: 아, 네.
0: 자, 꽁트를 잘 듣고 여러분께서 자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목사님?
1: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예.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1: 예.
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꽁트를 들으실 텐데 이따가 예. 정답 보내실 때 정답과 함께
1: 예.
0: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1: 예. 예.
0: 내 아들이 안 다녀요 이런 거 말고
1: 아, 그렇지. 본인이
0: 예. 안 다니시는 분이
1: 예.
0: 방학. 예.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
1: 예.
0: 방학 그리고 내가 무교 예. 이렇게 예. 두 가지를
1: 한 줄로 쭉 쓰시면 돼요.
0: 그렇습니다. 예. 정답과 함께 예. 그다음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은
1: 예, 예.
0: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립니다.
0: 기회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예. 아, 목사님이 계셔야 힘차네요. 이렇게.
1: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거 시끄러워.
0: 힘찬 목소리 여전하네요. 예. 고현 집사님도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꽁트를 할 텐데
1: 예.
0: 잘 듣고 끝나자마자 문제가 나가니까
1: 예.
0: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오늘 좀 작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시작합니다.
3: 저기요, 장군님. 아니, 여우수아 장군님. 오늘이 벌써 7일째예요. 7일째.
4: 고인 명사, 무건수행 7일차다. 혀를 묶어라. 불평 한마디에 성벽돌 하나도 안 무너진다.
3: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입 닫고 성벽만 돌다 보니까요. 제 입에 가시를 넘어 선인장이 자랐다고요.
4: 고현 명사, 그 입 담으시오. 지금 무건수행 중이요.
3: 아니, 저 성 위에서 여리고 병사들이 야, 쟤네 산책하러 왔냐? 하고 비웃는 거 안 들리십니까?
4: 고현 명사, 목소리 낮춰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3: 아니, 저 수다 떨고 싶어서 진짜 숨 막혀 죽겠습니다. 김인수 제사장님, 괜찮아요? 아이고,
5: 이제 좀 소리 좀 내도 되겠죠? 소리 좀 내자고. 야, 여보게 병사, 참깨나 참어. 나도 이 양강 나팔에 침이 고여서 죽겠어. 나라고 입이 안 간지럽겠냐? 나도 저 성벽 높이가 몇 미터네. 날씨가 덥네.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여호수아 장군님 말씀이 맞아. 이건 사람의 계산이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6: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 병사여, 너의 눈에는 저 성벽이 두꺼워 보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창검이 아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끝까지 견디는 순종과 하나됨이다. 인간의 불평과 잡음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법,

0: 여우사 장군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죄가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입술에 딱 풀.
1: 자, 드디어 일곱 번째 바퀴를 다 돌았다. 제사장, 준비된 야파를 불어라.
2: 아, 예, 여우사 장군님. 주님, 7일 참았습니다.
1: 온 백성 흔들어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모든 의심을 털어내고 있는 힘껏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0: 여리고야! 무너져라! 말도 안 돼. 진짜 무너졌어. 장군님, 제사장님, 저 견고한 성벽이 흙더미가 됐다고요. 우와, 대박 사건.
2: 보았느냐, 우리가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1: 병사들이여, 고생 많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0: 아, 여우사 장군님, 저 일주일 동안 참았던 수다 지금부터 다 떨 겁니다.
3: 나도 나도.
0: 그래 그래 그래.
3: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최고
0: 최고.

0: 은혜로운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질러 무너뜨린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에 이어서 자, 퀴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무건 수행을 하면서 성 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무너졌던, 예, 무너졌던 이 그 성의 성, 이름은 이름. 무엇일지.
2: 아, 자, 나오긴 내, 나왔어 아까.
1: 정답 좀. 내가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주시든지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네, 벌써 이렇게 막 정답이 도착하고 있네요.
2: 예.
1: 자, 와. 함성을 질러가지고 무너뜨린 이 성의 성. 이름.
2: 예.
1: 샵 1069.
2: 예.
1: 오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에서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근데 방학 무교생.
2: 예.
1: 옆에 정답 옆에다가 꼭 좀 적어주십시오. 정체를 밝혀주시고
2: 밝혀주십시오.
1: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방학 무교생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연기에 대한 어떻게 칭찬이 네. 좀 있네요.
1: 와.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원시키면서 예, 예. 이제 운전하던 중에 예. 고퀄 연극을 예. 들은 느낌이어서 감동이 되어서 와. 문자를 와. 보냈다.
2: 아이고.
1: 너무 감사하다고.
0: 이제 우리가 이제 조용히 네. 시작하니까 예. 숨죽여서 듣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셨고 원래 이게 덩달아서 그렇게
1: 일하다가
0: 되는 거거든요.
1: 멈추셨대요. 숨죽여 들으시라고. 예, 그러니까.
0: 자, 네. 자 우리 와. 퀴즈 목사님 퀴즈 한번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퀴즈만 한번 문제만 한번 다시 한번 내주세요.
2: 아,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 6장 예. 10절 말씀의 내용인데 예. 사실은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예. 예. 말씀하지 사실 안 하나님
0: 정답 말고 문제 예, 문제 내주셔야 돼요. 예, 예, 나 예. 불안해가지고
2: 하루 예. 한 바퀴씩 돌으라고 예, 했다고. 예, 그러다 예.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데 예, 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 입 다물고 그냥 돌아라. 네네. 도는데 이게 참 사람 인간은 그래요. 계속 돌았어. 예, 예. 도는 것에 대한 우리 오늘 꽁트를 했고 예. 꽁트하면서 마지막 일곱째 밖에 돌 때에 네. 무너져라 외칠 때 무너진 그 성의 이름이 예. 뭐냐라고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그 네. 성의 이름은 무엇일지 일단은 정답 아주 빠르게 주관식으로 보낸 예. 7678번이
2: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선물
2: 축하합니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어떻게 이렇게 야. 빨리 보내시죠? 아이고. 진짜.
0: 자, 그리고
2: 또 있어.
0: 아,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아주 막 갑자기 애들하고 같이 외쳤던
1: 정답을
0: 1324번 1324번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예. 하겠고요.
2: 애들이 소리 질렀어 오늘.
0: 자, 저 뒤로 예. 좀 뒤로 와. 좀 가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200번째 248번님께 또 선물을
2: 예. 예,
0: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또 아주 또. 좀 늦게 아주 늦게 온 아. 늦게 온 예 이제 막았습니다.
2: 예.
0: 아. 8503번님께
2: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0: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예.
0: 자,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면서 무너진 성의 이름은 무엇일지.
2: 예.
0: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 예. 뭐가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2: 우리는 보기가 떼 있어.
0: 보기가 있습니다.
2: 우리는 보기가 떼 있어.
0: 우리 집사님 보기 내 주십시오.
1: 네. 1번 여리고. 2번 살리고. 3번 죽이고. 4번 너 죽고 나 죽고
0: 자 여리고 살리고 네.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5번은 아마 너 살고 나 살고 이거 낼까 하다가 너 죽고 나 죽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1069

0: 우물정 1069나 네.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예.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아 이거쯤은 내가 알겠다 예.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쉬고 있으면 몇 년 방학 이렇게 방학 좀 적어주시고
1: 거기에 통학 가능하죠 통학
0: 예.
1: 가능
0: 예 그렇습니다 예.
1: 통학까지만 뭐
0: 무교 예. 무교생들 무교 또 예. 적어주시고 무교. 예. 무교하고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예. 저희가 좋은 선물을
1: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무교생, 방학생은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1: 예. 예.
0: 자, 정답을 근데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답. 예.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예. 자, 여기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윤상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예. 자, 정답은 바로
1: 여리고.
0: 그렇습니다. 우리 여리여리한 고현 집사님께서 오늘 여리고를 내주셨네요. 네.
2: 목소리도 여리고.
1: 역시 그러니까. 방송은 안 보이니까 여리여리합니다.
2: 아 진짜.
0: 자 우리 5384번님 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극동방송은 들리고.
2: 야. 아 이거 좋아.
0: 센스쟁이.
1: 센스쟁이네요.
0: 자 5384번님 네. 선물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축하합니다. 완전.
0: 와 좋다. 아우, 자 많은 분들 우리 여리고 맞춰주셨습니다.
2: 맞춰주셨어요.
0: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 하루에 한 바퀴

0: 만 돌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7일째 예. 7바퀴를 돌았잖아요. 목사님.
1: 한꺼번에 7바퀴 돌잖아. 이거 예.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견딜만 해요.
0: 그렇죠.
1: 근데 그 가보면 아셔. 그게 얼마나 팔뚝발 뛰고 미치는지. 그런데 입 다물고 돌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0: 그러니까.
1: 불평도 예. 해결만 했고.
0: 예, 예. 예.
1: 근데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무건수용 하시자고 때로는.
0: 아, 그러니까. 너무 말 많은데 이 좀 좀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1: 그렇지 그렇죠. 어. 그럼 돼요.
0: 그러니까
1: 아 지금 사실은 우리 마음의 벽이 예. 이제 방학하시는 분 대부분 이런
0: 그러니까.
1: 분들은
0: 예.
1: 너무 높아.
0: 교회 안 가려고 핑계를 찾아 보면은
1: 네, 맞아요.
0: 수만 가지예요. 내가 죄가 많고 뭐뭐 뭐 여행을 가야 되고
1: 예.
0: 뭐 어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예, 조용하고 예.
1: 내가 조용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조용하게 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1: 예.
0: 자, 어떤 분들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지
1: 예.
0: 한번 지금 우리가 자, 무교생 방학생들 시간 받는 대로
1: 많이 오셨어요, 지금.
0: 자, 예. 또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이분은 보니까 무교예요.
1: 무교예요. 무교. 통화 가능이라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아, 이 옆에 분이 누가 써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예. 근데 네. 전화 걸어보죠 뭐.
0: 자, 통화 가능 무교생.
1: 예.
0: 여리고성도 맞춰주셨어요.
1: 예.
0: 자, 통화 가능. 신호합니다. 0286번님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1: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
2: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지금 방송 옆에
2: 예.
0: 지금 틀어놓고 계시는군요. 예. 예. 라디오를 옆에 꺼주시고요.
2: 아, 라디오를 꺼고요?
0: 예, 예.
2: 네.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2: 아니요, 저 미용실에서
0: 아 미용실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3: 네 왔구나. 자, 왔어.
2: 저기 생방송이에요?
1: 예, 네, 생방입니다.
0: 생방인데요.
1: 예.
0: 쌍문동 아... 미용실입니까? 쌍문동?
2: 네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은 예 옆에 조금만 줄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께.
2: 아 예 예.
0: 울리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지금 손님이 좀 많나요?
2: 아, 아니요. 지금 저 혼자예요.
0: 혼자예요? 잘 됐네.
2: 좀 전에까지는 예. 밀려 있었는데.
0: 예.
2: 예.
0: 원장님하고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 아, 두 분만 저... 계십니까?
2: 네네네.
0: 원장님이 지금 보내라고 해서 보냈죠?
2: 네네.
0: 여리고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 아, 처음 들어봅니다.
0: 처음 들어봤죠? 무교니까.
1: 예. 네, 그렇죠.
0: 그러면 어렸을 때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나요?
2: 아니 다니기도 했었어요.
0: 몇 번 다녔군요.
2: 절에도 다녀서 봤고.
0: 절에도 아니 교회
2: 다녀봤고.
0: 교회는
2: 저 교회도 다녀봤고.
0: 아 교회도 다녀봤고요.
2: 네.
0: 자 미용실은 단골이세요? 자주 오시는?
2: 네네 네네네.
0: 오늘 이렇게
2: 우리 원장님하고
0: 예
2: 저기 뭐야 남매처럼 지내고.
0: 남매처럼.
1: 와, 정말.
0: 그 미용실은 참 정체가 뭔지 단골이 수도 없어요. 맨날 바뀌어. 자 오늘 이 방송은 처음 들으셨죠?
2: 아니요. 예전에도 기독교 방송은
0: 아, 이렇게 머리 하다 보면은 막 들리죠.
2: 네, 네.
0: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셨잖아요.
2: 네, 네. 아니 저 우리 원장님께서 보내라고 그래 가지고.
0: 보내라고 해 가지고 오늘 처음 보냈잖아요. 그렇죠?
2: 뭔지도 모르고.
0: 이게 뭔지도 네. 모르고. 그렇죠? 일단은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저희가 문자를 받았고 전화를 네. 드린 거거든요.
2: 아,
0: 이렇게
2: 예.
0: 전화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선물을 네. 드려요. 선물.
2: 아. 그래요.
0: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네네.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2: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네.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네. 또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2: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참 힘드네요.
0: 그러니까요.
1: 아,
0: 네, 그래도 좀 거기서 좀 이렇게 땡기는 거, 좀 좋아하시는 거.
2: 유산균은 뭐예요?
0: 유산균은 유산균이죠 뭐. 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2: 아니 그래서 단백질이나
0: 네.
2: 유산균이나. 둘 중에 예. 하나 고르려면 어떤 예. 게 좋아요?
0: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써있네요. 예.
2: 예. 근데 단백질은요?
0: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예.
2: 아 단백질은 그럼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게?
0: 거기다가 이제 우유나 우유나 네. 이제 뭐 두유나

0: 물 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1: 아,
0: 같은데.
1: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
0: 아니, 저희,
1: 유산균
0: 예.
1: 아니면 단백질.
0: 아니,
1: 오늘
0: 본인이
1: 시켜야 돼.
0: 원하시는 거 한번
1: 아,
0: 골라,
1: 내가.
0: 예, 본인이.
1: 네.
0: 예.
1: 그러면 저기 봐.
0: 예.
1: 유산균이요.
0: 예, 유산균.
2: 예,
0: 예, 알겠습니다.
2: 당첨됐습니다.
0: 자, 우리 0286번님,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됐잖아요.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간다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복음인데, 예, 우리가 이제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갈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0286번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면서 교회도 다녀보시면 어떨까 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코치를 잘 해주셨어요.
2: 아마
1: 알겠습니다.
2: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예. 남매처럼 지내신다니까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보다는 이렇게 방송 연결해서 교회 나가시라고 하는,
1: 아, 그렇죠.
2: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럼 저 따라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저 따라 한번 하시면 될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1: 알겠습니다.
2: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하시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1: 십자가에서
2: 죽으심으로
1: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감사합니다.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0286번님, 혹시 주위에 아니면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가족 중에 혹시 있어요?
1: 가족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아, 가족 중에는 없고 주위에 친구나 지인 중에는 있으세요?
1: 우리 처제가 다니는구나. 처제 하나. 막내 처제가.
0: 처제가 혹시 지금 계시는 곳도 쌍문동이세요? 거주하시는 데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 원장님 다니시는 교회를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요?
1: 고민해 보겠습니다.
0: 예?
2: 아,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 왜냐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예, 꼭.
0: 하나님께서 우리 0286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0286번님을 부르고 계시는 차원에서 저 이렇게 전국 생방송에 연결이 됐고 원장님을 통해서 이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실까? 그 예수님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한번 원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가까이 있으시면 그 교회로 가시면 좋고 아니면 저희가 집 근처에 또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꼭
1: 알겠습니다.
0: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모시는.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이고,
2: 감사합니다.
1: 수고 많이 하시고요.
2: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0: 와, 자, 이렇게 또
2: 궁금해.
0: 그러니까 참
3: 저도 쌍문동에 한번 머리 말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0: 쌍문동. 아, 그러니까 미용실. 야,
2: 참.
0: 남자분들의 단골이 참 많네요.
2: 예.
0: 거의 남자분들이.
2: 예. 지금 다 거기서 막, 아, 기대가 막 딱, 딱 문자
0: 그러니까요.
2: 떴는데,
0: 와.
2: 이곳, 하,

0: 야, 자,
1: 와, 오늘 또
0: 이번에 또
2: 와, 와.
0: 또 이번에 또 이번 아주 긴 방학생을 네. 또 예. 발견을 했네요. 몇 년 방학이죠? 예.
1: 와, 40년.
0: 40년.
2: 와.
1: 이번 목소리가 궁금해 나.
0: 와. 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네.
0: 예예. 예.
3: 네.
0: 우리 7578번님 본인이 40년 방학생 맞나요?
3: 아, 네네.
0: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3: 네.
0: 화요일, 수요일은 꼭 듣고 계신다고?
3: 네네.
0: 지금 공부를 하시는군요. 만학도라고.
3: 네네네.
0: 부산 거제로 가면서 듣고 있다.
3: 네.
0: 집은 어디신데요?
3: 집은요?
0: 예.
3: 집은 거제도예요.
0: 집은 거제.
3: 네, 학교는 부산에 있고요.
0: 부산으로 부산. 공부하러 다니시고. 와. 40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예, 안 다니고 네. 계신지 지금 40년.
3: 네,
0: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3: 아, 제가 아침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학교를 가거든요.
1: 와.
0: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3: 아, 극동방송은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0: 네네.
3: 남편이 반대를 해요.
0: 네네.
3: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방송이라도 듣자 싶어서 제가 학교 가면
0: 그냥 우연히 이렇게 딱 맞추게 됐나요?
3: 네네.
0: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3: 네네.
0: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남편이
3: 네. 네.
0: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3: 예.
1: 아니 근데 아닐 것 같아. 반대로
0: 예? 예.
1: 너무 다니다가 심취해가지고 우리 전문 용어로
0: 예, 예.
1: 환자 수준까지 되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
0: 누구 남편이요?
1: 남편이
0: 맞나요?
3: 아니요.
1: 아니요.
3: 전혀
0: 아니요. 무교예요.
3: 네.
0: 근데 우리 7578번님 40년 쉬셨는데
3: 네.
0: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군요.
3: 네.
0: 그래서
3: 늘 집에서도 늘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0: 화요일 수요일 꼭 듣는다는 게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3: 네, 학교 가는데.
0: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고 싶은데 남편이
1: 아니야 이럴 때는요. 만학도 공부하시는 것처럼
0: 예.
1: 또 문자라 뭐 보내신 것처럼
0: 예.
1: 한번 저질러봐.
0: 저질러봐요.
1: 왜냐하면
0: 어떻게
1: 하나님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죠. 이 순간은요.
3: 네.
1: 문자 보내는 담대함.
0: 예.
1: 사실 문자 보낼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0: 예. 자 그러면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들이잖아요.
3: 네.
0: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일단 그치, 골라보시죠.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3: 아까 앞에 보내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0: 네네.
3: 단백질하고
1: 예.
3: 비타민.
1: 와,
0: 단백질하고 예. 비타민.
1: 예.
3: 네네네.
0: 그러면은 예 이거를 딱 보면서
1: 예.
0: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딱 쉐이크 딱 담아가지고 드리고
3: 네.
0: 비타민까지 드리면서 그게 어디서 왔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방송을 그렇지. 좀 얘기해 주셔서 남편분에게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또 선물을 줬다.
3: 네.
0: 이렇게 좀 꼭 얘기를 해주세요.
1: 예? 네? 화 안 내셔. 왜냐면
0: 아니, 선물 받고 화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1: 화 안 내실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는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실 것 같아요. 애서의 마음을 열어놓듯이 하나님께 열어놓으시니까 이번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 믿고
0: 그래요.
1: 하나님 믿고 오늘 제목처럼 여리고성처럼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무관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확신해. 지금 느낌 확신이 있어요.
0: 그래요. 자 네. 우리 일곱 바퀴 그냥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돌았는데 여리고성 네. 무너졌듯이 한번 우리 7578번님 한번 용기 내셔서 선물 네. 잘 남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예,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한번 꼭 네. 용기 내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목사님 네. 이 시간에 따라서 결단의 네.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예.
1: 예.
3: 네.
1: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 잠깐만요. 제가 지금 휴게소거든요.
0: 예.
1: 예.
3: 휴게소거든요.
1: 예.
3: 휴게소에 잠깐 들어와서 주변이 시끄러워서.
1: 예.
3: 잠깐만요. 제가 예. 차서 들을게요.
1: 예, 예.
0: 아, 운전 중이셨을까? 아,
3: 운전 하다가 휴게소에 예? 들어왔어요.
0: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3: 하다가 휴게소.
1: 예, 이 시간
0: 그러셨구나. 참. 예. 네네. 정차하시죠. 예. 아유, 운전 중이셨구나.
3: 예.
0: 자,
3: 큰일 났다.
1: 그냥 거기 서 가셔도 괜찮아요.
3: 아, 네네네네, 예. 해주세요.
1: 좋으신 하나님.
3: 네,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0: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자, 아멘. 자, 우리 7578번님,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요?
0: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바로 있는데.
2: 있어요?
0: 남편이 보면 그럴까봐 지금은 조금 먼 통영으로 제가 남편이 없을 때만 몰래 가고 있어요.
2: 아, 몰래 가끔 가셔요?
0: 가끔 간 지가 지금 이제 한 2주 됐어요.
2: 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기를 네. 내시고 남편과 함께 잘 한번 얘기해 보셔서 네. 이제는 좀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도 찾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0: 네.
2: 용기 내시고 계속 네.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아이고, 그렇구나.
3: 남편의 마음이
2: 그러니까
3: 진짜.
2: 40년 방학이어도 아직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떤 마음이 있으시고 극동방송도 계속 듣고 계시고 그러네요.
1: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예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이 시간에 또 다른 우리 방학생
1: 몇 년 방학인지는 모르겠지만
2: 0824번님 0824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예,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5: 안녕하세요.
2: 운전 중이십니까?
5: 아니요, 잠시 차 세울게요.
2: 차 세워요. 본인 방학생 네. 맞아요?
5: 방학은 방학인데
2: 예.
5: 방학 아닌 방학이요?
2: 방학 아닌 방학이 뭘까요? 방학 아닌 방학이
5: 저희 아들이
2: 네?
5: 저희 아들이
2: 네.
5: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2: 아, 그래요?
5: 그래서 1년 넘게 방학하고 있다가
2: 네네.
5: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2: 예.
5: 마음이 안 가고
2: 예.
5: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2: 아, 교회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요?
5: 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냥
2: 몸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5: 몸만요.
2: 몸만. 지금 그리고 정차했어요?
5: 네.
2: 아, 정차했고 몸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아들이 하늘나라 간 뒤로는 뭔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고
5: 많이 어려워요.
2: 예,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5: 네.
2: 그래도 주일 성수는 계속 하고 계시는 편이시고요?
5: 아니요.
2: 아, 그러니까 이제 매주 못 가고 갔다가 못 갔다가 갔다가 못 갔다가 이런 상황이시구나.
5: 네.
2: 아, 그렇구나. 그래요.
1: 얼마나 힘드실까.
2: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 0824번님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기도를 먼저 하고 예.
1: 예.
2: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예.
1: 자.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5: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5: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5: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5: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자, 우리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는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우리 0824번님 아무튼 오늘 용기 내주시고 오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네.
1: 제가 제 마음에서 우리 아들을 네네. 하나님 품으로 편안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0: 네네.
2: 예. 예. 제가 이따 끝나고 예. 전화 그래. 다시 한번
0: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4번님. 네. 일단 이렇게 또 용기 내셔서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1: 듣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0: 듣고 싶은 찬양이요? 예예. 예. 어떤 찬양일까요?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준비할 테니까 계속 듣고 계십시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자, 우리 0824번님 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려드리고요. 일단은 예. 한 분을 더 좀 예. 연결을 예. 해보려고 합니다.
2: 예.
0: 한 분 더 연결을. 이분은 예. 우리가 또 여기서
2: 3756
0: 예. 그렇습니다.
2: 3756번. 아, 지난번 전화드렸는데 못 받았다고.
3: 예. 지금 3년째 방학 중인데
0: 예. 지난번에 생방송 때 전화를 드렸을 때 못 받으셨던 분인가 봐요.
4: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4: 네.
0: 운전 중 아니시고?
4: 아니에요.
0: 지난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았었나요? 생방송
4: 네,
0: 때?
4: 네, 맞습니다.
0: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4: 장안동이요.
0: 장안동, 서울 장안동.
4: 네네.
0: 예. 3년 방학, 본인이 3년 방학.
4: 네네.
0: 그래요. 이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4: 아,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0: 네.
4: 옛날 기독교 방송 있을 때는 집에서 좀 들었어요.
0: 예, 예.
4: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왔더니 예. 언니가 밤낮으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면서 나를 자꾸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와서 봐가지고 또 한번 보내봤어요.
0: 그때도 언니 방문했다가 보냈었고.
4: 네,
0: 이번에도
4: 언니하고 같이 있어요.
0: 언니 방문하면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군요.
4: 네네.
0: 앞으로
4: 언니가 예. 24시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0: 아, 그래요.
4: 예,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셔요.
0: 예예예. 예, 예. 우리 3756번님도 3년 전까지는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셨던 분이신가요?
4: 네, 저기 원래는 모태
0: 신앙이구나.
4: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0: 예.
4: 못 나가게 되고
0: 예.
4: 애기 아빠가 아파가지고 또 같이 교회도 나갔다가
0: 예.
4: 애기 아빠가 중단하는 바람에 같이 그냥 중단이 됐어요.
0: 아, 그럼 남편분도 원래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신데?
4: 저 따라서요, 예.
0: 그렇구나. 자, 혹시 아까 우리가 막 선물 제가 막 불렀잖아요?
4: 네네.
0: 그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원하시는 거?
4: 유산균.
0: 남편은? 네. 혹시 남편?
4: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요.
0: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은 다른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도토리묵 냉면.
4: 아니요.
0: 예.
4: 아까 저 앞전에 했던 분 유산균하고 뭐가지가 있어요?
0: 단백질 아니면 비타민?
4: 단백질이요.
0: 단백질로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4: 네.
0: 이제 결단의 기도 목사님 한번 같이 드리시죠. 목사님과.
4: 네.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삼아 주신데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4: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남편과 함께 교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 아멘.
4: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3756번님, 앞으로
1: 네.
0: 이제 언니 거기 방문할 때 말고도,
1: 네.
0: 계시는 지역이 아까 장안동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106.9 해가지고, 극동방송 꼭 앞으로 계속 들어보시고요.
1: 네.
0: 예. 꼭 교회 나가셔서 다시 예배
1: 네.
0: 드리시는 우리 3756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기
1: 네.
0: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자, 아까 우리 신청곡이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꼭, 예,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전화 연결 안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우리 방학 끝나고 다 여러분께 전화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또 우리 고현 집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공부가 필요해요. 그게 학문이 주가 되면 안 돼.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가르친 교수 논문 쓴 그 신학자들에 더 받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신학이 사변화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런 신학자들. 한국 교회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기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과 세우면서 이 서로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벌리고 논쟁하지 말라, 이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 절대 주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는 자기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 아는 건 지식이야. 지식으로 인해서 목회한다? 아는 거로? 그러면 저분들이 왜 목회 못해? 어? 서울대 나오고 총신 나오고 미국 독일 가서 다 공부한 사람인데. 어?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합격이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어야 지식에 묻어나는 학생들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집을 한 시간 본다면 성경을 두 시간 읽어야 된다. 본문을 두 시간 되면 기도는 세 시간 해야 된다. 거꾸로 기도는 한 시간 하고 책과 설교집을 다섯 시간 한다면 여기서 생명력이 나가느냐고. 생명력이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세밀한 음성 듣고 메모해가지고 다시 책임질해서 말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신학계를 하면서 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학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들 막 가르치는 신학자들 가르치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강단에서 학문으로 지식으로다가 성도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요? 학문이냐고. 말씀이요.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말씀이야. 응?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경을 돌아가자 이게 시작된 것이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개신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개혁했다면 개신교는 생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끝까지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0: 신교가 나누어진 것이 이제 507년이 됐어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말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를 판매에 대해서 반대하며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부패했느냐?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교황이 있어, 물질이 있어, 이성이 있어,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구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도 하루 종일 길을 걷다 보면 발에는 먼지가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욕심, 미움이 우리 마음에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하신 찬양은 지명현의 음성으로 새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 들어오셔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사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9507님 안녕하세요. 고혜수 PD님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카드 받아가셨고요. 0742님 믿음으로 고라고 하셨어요. 고 PD님 오늘도 응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은혜 받을 준비 완료라고 보내주셨네요. 4549님 믿음으로 고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비가 갠 뒤에 창틀에 남아있는 물방울이 정말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서울에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연이어서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은 29도고요. 살짝

프린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좋습니다. 자외선도 보통이고요. 여러분들 이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제부터 반갑게 정규 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오늘 코너는요,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장전교회 이효식 목사님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두 달 만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 장전교회 이효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선샤인 키즈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0: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저도 진짜 반갑습니다.
0: 목사님의 그 시그니처 인사가 있잖아요. 평안하셨습니까?
1: 예, 샬롬이죠.
0: 샬롬. 네. 이 인사가 너무 그리웠어요,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네, 평안하셨나요?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두 달이 이 뙤약볕과 실험하는 시간들이었고, 네.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이 아마 옆에 있는 김해 에서 네. 42.3도인가?
0: 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1: 그때 아마 부산이 아마 40도, 41도 와,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생각하면 조금 더 시원해진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오늘 9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이네요.
0: 아직 9월이 찾아왔다는 걸 실감을 못하겠는 게 날씨가 네. 아직도 조금은 더운 것 같아요, 목사님.
1: 어떤 분이 네. 그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춘하추동의 나라인데 네. 앞으로는 하하동동만 있을 거다.
0: 뭔가 어감이 귀엽네요. 하하동동.
1: 네, 하하동동. 네. 그래서 여름, 겨울, 겨울. 네. 그렇게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봄하고 가을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여름 어떻게 좀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목사님?
1: 네, 저는 이제 꾸준히 네. 정말 젊을 때 네. 네, 고혈압이라는 판정을 제가 오. 받아가지고요. 30살에.
0: 네.
1: 그래서 그때 고혈압 판정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그때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 그때는 제가 이제 강도사였는데 네. 강도사님 약 먹듯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0: 매일매일 하라는 말씀.
1: 그렇죠. 약 먹듯이 꼬박꼬박. 네. 그래서 뭘 할까요? 그랬더니 유산소 운동을 하래요. 등산을 하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뛰거나 또 빠르게 걷거나 네. 아니면 수영을 하거나 다 해봤거든요.
0: 네.
1: 근데 날씨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꾸준히 약 먹듯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었는데 그중에 찾은 게 이제 수영을 찾았어요.
0: 오.
1: 제가 그전까지는 거의 물에만 들어가면 잠수형이었거든요.
0: 네.
1: 수영을 1m도 못 가는 오. 사람이었고 물장구부터 가장 기초 초급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야, 그 수영도 잘하지도 못했는데 초급반에 6개월간 하루도 안 빠지고 갔어요.
0: 매일매일이요.
1: 매일매일. 네. 그 새벽 기도 딱 끝마치고 와. 기도하고 7시 타임. 7시 타임에서 8시까지.
0: 와,
1: 예, 그렇게 매일매일 갔더니 네. 6개월 만에 120에 80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약을 안 먹었는데.
0: 고혈압에서 정상혈압으로 돌아왔네요.
1: 물론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해서 조금 빨리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부터 수영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그러면 거의
1: 한 20년 넘게. 20년은 했죠.
0: 와, 네. 한 운동을 이렇게 오래 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데.
1: 약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0: 와, 그 집사님의 말씀을 20년 넘게 이렇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1: 근데 이제 제가

0: 효과를 보니까요.
1: 네.
0: 제 몸으로 느끼고 건강을 지켜진다고 생각하니까
1: 네.
0: 약 먹듯이 운동을 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둘 중에 뭐 약 먹고 그냥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또는 약을 안 드시려면 운동을 약 먹듯이 꾸준히 예, 성실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1: 아멘.
0: 들어집니다.
1: 아, 목사님
0: 네.
1: 이렇게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서
0: 네.
1: 이렇게 여름을 나신 게
0: 네네.
1: 건강의 비결이에요.
0: 네, 그러기도 살도 좀 빠지고요.
1: 네, 정말 달라 보입니다, 목사님.
0: 네, 감사합니다.
1: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꾸준히 하시고 계신 운동 있으시다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의 비결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여름,
0: 네, 건강이 중요한 게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오는 확률이 70%래요. 건강 안 하면 영적 침체가 오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하나님 주신 육신을 잘 관리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 건강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멘. 딱 그 말씀하신 타이밍에 9671님께서 네.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환절기 목소리 걱정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 네.
1: 0742님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9월의 첫날입니다. 햇새의 은혜가 풍성한 한 달을 인도해 주실 주님 우리 모두가 누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1: 아멘. 그리고 목사님 반겨주시는 분들 또 계세요. 9507님.
0: 네. 이육식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1: 0742님도요.
0: 목사님 환영합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반갑게 모두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0742님 말씀대로 헤세드의 은혜가 9월 한 달도 풍성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함께 이 시간 시작해 봅니다.
0: 아멘.
1: 네. 목사님 네. 오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네. 퀴즈 또 준비했는데요.
0: 아직도 선물이 남아있어요.
1: 맞습니다.
0: 아, 감사하네.
1: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0: 예,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해보면 아, 무엇일 수 있겠다 알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룩기를 들으셨다면 아, 뭐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객관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 룩기의 주제이지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을 지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1번
0: 여기에서 무엇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질서,
1: 2번
0: 질량.
1: 네. 하나님의 헤세드는 질서를 지키는 특징이 있을까요? 질량을 지키는 특징이 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네. 귀한 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는 자의 삶, 이 책 정말 좋은 후기들이
0: 네.
1: 여름 기간 동안에도 계속 왔고요.
0: 네.
1: 책을 보내달라고 연락도 네. 왔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1: 목사님. 네. 이 시간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목사님께서 직접 표지부터 목사님 장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드는
0: 맞습니다.
1: 귀한 저서죠.
0: 네네, 저는 네. 뭐 다른 분들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책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1: 네. 네.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가능한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9672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0: 네. 오전에 위 내시경하고 오후에는 편히 쉬면서 믿음으로 고 들으면서 저녁 준비할 때까지 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니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오랜만에 나오신 이유식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충만하게 느끼며 감사함이 넘칩니다. 걱정하며 위 내시경 건강 받았는데 큰 문제 없다니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1: 할렐루야.
0: 축하드립니다.
1: 네.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해 주신 9672님께도 감사드립니다. 5799님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좋은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반겨주셨네요.
0: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같이 영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방송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목사님 저희가 두 달 전
0: 맞아요.
1: 네, 룻기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0: 네네.
1: 나오미의 헤세드, 또 룻의 순종, 그리고 네. 보아스의 헤세드와 또 여호와 살롬 저희 네. 많은 이야기 나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동안 함께 나눴던 이 룻기 이야기를 함께 정리를 해보고 또 우리가

0: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1장부터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또 룻기에 대한 이해나 선지식이 있을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 나라에도 흉년은 있습니다.
0: 네.
1: 그죠? 그렇게 흉년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입각된 바른 선택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헤세드를 받은 대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1장, 2장, 3장의 핵심 문장, 핵심 단어들, 그리고 제 책의 큰 제목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흘러갔고,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장의 앞부분에서는 나오미는 루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루스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0: 네.
1: 보아스는 루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루스는 이제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서로가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된 헤세드의 삶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하면 이제 루시 시모의 말을 듣고요. 이제는 보아스의 그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텐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헤세드를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풀 건가에
0: 네.
1: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보아스는 자기 텐트에 들어와 있는 루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섣불리 내가 다 해줄게
0: 오.
1: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에게는 질서가 있고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헤세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지요.
0: 네.
1: 은혜와 인애를 명분으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은혜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걸 은혜로 포장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를 할 때도 창조의 마지막은 인간 창조였잖아요.
0: 네.
1: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첫날 빛을 만드시고 또 둘째 날 궁창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순서 있게 절차 있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실 때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0: 네.
1: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또 어르신들, 또 아이들 합치면 네. 한 2만 명 되거든요. 근데 그냥 떡을 나눠주신 게 아니고 50, 10, 100씩 나눴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이렇게 나눠주신 모습들을 보아서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0: 네.
1: 그 질서의 하나님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뭐 단언을 하거나 호언장담을 하지 아니하고 보아스는 질서 있게 이렇게 베풀어 나갑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하는 질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3장 12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이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짜이기는 한데 우선순위가 1순위는 아닌 거예요. 보아스는 2순위거든요. 근데 그 보아스가 하면은 법을 어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룻을 조금 더 자신의 텐트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문을 방지해야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지금 룻은 동네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숙하고 그리고 시모를 잘 섬기고 모압 땅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을 택하며 이민을 온 상태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아주 형편없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던 이 룻에 대하여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사람들의 눈에 이 보아스의 텐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나쁜 소문이 나게 되면 모든 일들이 그르치게 되죠.
0: 네.
1: 그래서 룻을 조금 더 자기 텐트에 머물게 했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조금은 동이틀 사람들이 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룻을 조용히 보내려고도 하는 질서를 갖게 됩니다.
0: 네.
1: 세 번째는 순서상 더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의사를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선

0: 순위가 자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업 물을자가 먼저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을 때 그 다음 순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도 지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러면 이제는 자신이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3장 12절과 13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절차들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 네.
0: 따라서 보아스의 헤세드 안에는요 율법이 정한 질서와 절차를 지키는 헤세드가 있어요. 그 안에는 무례함도 없고요, 무리함도 없고요, 무책임도 없는 순리적이고 순서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인내의 헤세드가 안에 있죠. 그래서 막힘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니까, 절차대로 하니까 끼어가거나 또는 뛰어넘거나 또는 순서를 어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겠지요.
1: 네, 정말 헤세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은혜와 인혜를 명분으로 네. 우리가 무례하게 네. 행하지 않고 네. 또 주어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네. 헤세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0: 예,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네. 질서를 어기겠지요. 순서도 어기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잘 알아야 그 법칙과 원리를 따를 수가 있겠지요.
1: 네.
0: 만약 그것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하우로 이끌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절차나 또 순서들을 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절차와 순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하죠.
1: 네, 맞습니다. 진정한 헤세드는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0: 네.
1: 사랑과 배려를 품으면서도 네. 또 바른 방법으로 네. 행하는 걸 네.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네.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서를 지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나는 할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질서를 지켰는 건지 순서를 지켰는 건지 그것이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있는 환경과 여건을 보면 됩니다. 만약 질서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순서를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인사하는 것처럼 평안하셨습니까? 물으면 평안합니다. 왜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특징인 질서들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1: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지를 따지면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런데
1: 네.
0: 만약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특징대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근심이 되거나 조급함들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다니지 않으십니다.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시죠. 심지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도 왜 그렇게 떠드느냐, 왜 그렇게 조급하느냐,
1: 네.
0: 왜 그렇게 성격을 드러내느냐.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1: 네.
0: 예수님에게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초조하거나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1: 아멘.
0: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어겨나갈 때 생기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네요.
1: 네, 맞습니다. 0742님께서도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고백을 해주셨네요.
0: 네네.
1: 네, 또 0742님 이어서 보아스의 지혜로운 대처 행동이 내면적 질서가 먼저 세워진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0: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면적 질서.
1: 네.
0: 네, 우리의 행동적 질서도 중요하지만 내면적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행동적 질서들도 세워지겠죠.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 보아스의 헤세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찬양 한 곡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승의 음성으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새 찬송가 442장 387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보아스 세대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데도 지켜야 할 질서와 절차가 있다는 거
1: 맞습니다.
0: 찬양 함께하기 전에 살펴보고 왔습니다. 진정한 헤세드는 사랑과 배려를 품으면서도 또 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0: 하는 걸 함께 살펴봤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네, 내용과 형식이 같이 중요하듯이 우리들의 마음만 좋다고 해서 그것을 앞질러 간다거나 또는 그것을 넘어가 버린다거나 순서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절차들을 그것을 없이 한다면 그래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근심하고 조급함들이

0: 초조함과 근심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는가, 하나님의 순서를 잘 지켰는가,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1: 아멘.
0: 예, 마음만 선하다고 해서 질서를 어기면 그것은 더 큰 상처가 되어질 수 있지요.
1: 네.
0: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한 거지.
1: 오.
0: 그건 지극히 자기 입장이지요.
1: 확 와닿네요.
0: 그죠.
1: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먼저 행해진 경우.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맞지? 라고 했는데 그 순서와 절차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었는가. 아,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인가. 만약 내가 너 잘되라고 그랬지라고 하는 말이 순서가 맞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동의해요. 이렇게. 그러나 그게 안 맞으면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1: 네. 네,
0: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서를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한 이 여호와 샬롬의 헷세드가 일어나기 위해서 순서와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헷세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책임과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1: 헌신과 희생과 책임.
0: 그렇죠.
1: 네.
0: 이제 보아스가 순서를 지키려면 복잡해요. 그냥 안 해도 될 기어 물을 자를 만나야 하고요. 찾아가야 하고요.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도 물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제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나오미를 위한 루스를 위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쵸?
1: 사실 아까 보아스가 지키는 질서와 절차 네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고려하기에는 가장 보아스가 힘들지 않았어요.
0: 제일 손해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엄청난 희생과 헌신, 책임감이 따르는 행동이잖아요.
0: 그것을 아마 우리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떠났잖아요.
1: 네.
0: 그런데 보아스와 그 일꾼들은 베들레헴을 지켰잖아요.
1: 네.
0: 그리고 하나님이 10년이 되자 풍년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는 크고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놓고 기도했기에 일꾼들과 만났으면서도 축복했고 또한 룻을 처음 만났을 때도 보리 이삭을 더 떨어뜨려 주었고
1: 네.
0: 그리고 나서 자기 텐트에 들어온 룻에게도 선대히 대했던 그 마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1: 네.
0: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결의가 있는 건
1: 그렇죠.
0: 네, 질서를 지키겠다 이 얘기는 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헌신하고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1: 네.
0: 이 사람들만 질서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죠.
1: 그러면 목사님 사실상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책임과 헌신, 희생이 합쳐질 때 이 여호와 샬롬의 헤세드가 일어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시 또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누구도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네요.
0: 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섬겨라.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1: 네.
0: 모든 사람이 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1: 오, 종이자 주인이 되죠.
0: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죠?
1: 그렇죠. 아, 그러네요.
0: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주인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됩니다. 왜요? 시키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 주는 게 훨씬 기쁘고 주는 게 훨씬 더 감사하고 주는 게 우리 몸 안에 엔돌핀이 팡팡 터질 겁니다. 받는 것보다
1: 네.
0: 주는 게 복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1: 네.
0: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1: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0: 퀴즈 한 번 더 주제를 해주시죠.
1: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 무엇을 지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1번
1: 질서,
0: 2번
1: 질량.
0: 오늘 사실 가장 많이 나온,
1: 맞습니다,
0: 헤세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헤세드는, 네, 이것을 지켜야 하는 거죠.
0: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그 다음은 책임과 헌신과 희생입니다.
0: 아멘.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분명히 맞추실 줄 믿습니다. 정답 벌써부터 보내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돌아올 텐데요. 소리엘의 사랑하는 자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네네. 저희가 오늘 네. 핵심 메시지를 관통하는 퀴즈를 네. 출제하고 왔는데요.
1: 맞습니다.
0: 한 번 더 출제해주세요.
1: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을 지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1번
1: 질서,
0: 2번
1: 질량.
0: 네.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정답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 10번 이상도 했을걸요.
0: 맞습니다.
1: 네, 하나님의 헤세드는 질서를 지키는 특징이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0: 네, 정답은 1번 질서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 분도 틀리지 않으시고 다들 네. 잘 맞춰주셨는데요.
1: 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네.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분에게 네. 예, 선물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한 분 추첨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우리 추첨되신 분은 끝번호 5039번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또 3672님께서는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책 받고 싶어요. 모든 만물을 질서대로 만드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목사님 귀한 말씀 은혜가 됩니다. 4272님 보내주셨고요. 또 9737님은요 정답 네.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교회에서 많이 섬겨서 힘들었는데 위로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많이 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먼저 받으시고 그 마음 안에 충만히 받으시면 아마 교회를 섬기시는 일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헤세드로 가득 채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섬기시면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0: 아멘입니다.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1: 맞습니다.
0: 네. 이 섬김이 나에게 짐 네.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그런 책임감이 네. 아니라 네. 기쁨으로 다시 채워지는 그런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1: 네, 저희 교회 뭐 잠깐 이야기 드리면 네.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이 좀 많거든요.
0: 네.
1: 본당 5층, 또 교육관 5층, 또 주차장 3층.
0: 저도 다녀와 봤잖아요. 정말 크더라고요, 목사님.
1: 네, 그런데 네. 교회가 1년 365일 깨끗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방문하시는 네. 분들이 물으세요. 어떤 업체를 이용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장전 클리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 저희 성도님들이 토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구역을 나누어서 쓸고 닦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교회가 깨끗합니다. 그걸 기쁨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0: 네.
1: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시간이 있고 육체가 있으면 청소라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니까 교회가 네. 깨끗한 모습을 보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웃으시는 분이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하게 잘 감당하시는 모습이 그게 아마 헤세드가 발산되는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우리 교회에서 네.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 힘으로 교회 또 하나님 나라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내 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1: 맞습니다.
0: 그게 헤세드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네. 0742님 오늘따라 오랜만에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네요. 깊은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깊은 감동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인 줄로 믿고 그것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늘 네. 저희 두 달 만에
1: 맞습니다.
0: 정말 오랜만에 룻기를 살펴봤는데요.
1: 네네.
0: 다음 주 이 시간도 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1: 잘 준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를 기다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헤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급함 대신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헤세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시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5: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는 참 흥미롭고 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참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단어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기운을 차릴 힘을 얹어주고, 능력 없고 서툰 사람에게는 일할 능력을 줘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말씀은 분명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처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방전된 사람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출발선에서 난 가진 게 없어 라며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실질적인 생명력과 힘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다 타버린 장작처럼 피곤하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무력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결핍의 모양을 정확히 아시고 가장 완벽한 해답을 채워 넣으시는 분이니까요. 주님의 맞춤형 은혜를 가득 싣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1: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를 악모하는 자, 어노인팅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양현민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하는 찬양 리더의 멘트가 마음을 콕콕 찔리게 하는데요. 주를 악모하는 자 힘차게 따라 부르고 나면 주님 주시는 새 힘이 막 샘솟는 것 같죠. 치열하게 달리다 지쳐 나가 떨어진 피곤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 단순히 피로회복제 한 병 쥐어주듯이 잠시 버틸 힘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체력과 지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비상할 날개를 달아주시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무능하다고 자책하며 움츠러든 이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단단한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발걸음을 마침내 떼게 만드는 힘,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실제적인 용기를 더해주시는 것이죠. 혹시 피곤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능력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주님이 채워주실 넉넉할 힘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완벽한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가슴 활짝 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든든한 힘인가요? 둘 다시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와 기도 제목들을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또 아멘 혹은 카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와 오프닝 멘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 걸음을 가시더라도 주 예수와 함께 잊지 마시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윤상은의 음성에 이어서 같이 찬양한 곡은 옹기장의 메들리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해 승리하였네 영광 영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 영적 싸움, 우리 지지 말고 꼭 승리하자고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예레미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이라도 언젠가는 에너지가 바닥나 휘청이고 쓰러집니다. 사람의 체력과 의지에는 분명한 한계선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결코 방전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얕은 힘을 쥐어짜며 버티는 삶을 멈추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선에 나를 연결하는 일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거친 비바람을 타고 솟구쳐오르는 독수리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무겁고 지쳐 계시다면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힘으로는 버거운 발걸음도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덧입으면서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 힘 얻으실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신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5분께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실로암까지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쳐 한계를 뛰어넘을 능력이 절실했던 분도 계실 테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한 걸음 내디딜 작은 힘을 구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차 없이 정확하지요. 지친 마음에 더딥혀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저앉은 자리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힘이 여러분의 걸음 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식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 그리고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이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문에 있어서라도 동정녀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40일 만에 성천, 그리고 재림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3일 만에 부활이나 이런 것들은 절기가 있어가지고 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어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성천과 이 재림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잘 상고해서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매일 하는 고백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이 말씀이 확실히 마음에 믿어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년 동안에 자기 온 삶을, 직장을,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의 그 허탈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그 베드로에 관한 그 허탈감에 대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마치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는 것처럼 붕 하고 올라가시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좀 올라가면 대부분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구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아마도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늑시 나간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다가 제가 풍선처럼 붕 떠가지고 올라가면 아마 여러분들 다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천정을 뚫고 올라가면 와가지고 천정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가 막 앞이 나와서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올라가는 예수님 보았는데 이미 안 보이는데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되어지고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 구약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을 보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몇 번 나오는가 하면 456번이나 나온다고요. 신약의 이 260장인데 그 메시지를 요약하게 되어지면 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고 있느냐? 318번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서 318번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몇 번 예언했다고요? 456번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습니까? 오셨어요. 신약에서도 318번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말씀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점 하나라도 획 하나라도 다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318번이나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체를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체를 보았던 사람이 500명이라 돼요. 500명. 한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성천은 어느 한 산속에서 그저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그 건너편 뭐 멀지 않아요. 계곡 하나를 두고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산인데 거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그 감람산에 지금도 남아있다고요. 거기 가면 밑에는 예수님께서 밟고 올라섰다고 하는 그 돌의 흔적이 있고 옛날에 그 지붕을 갖다가 없애버렸는데 이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지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이 교회도 지금 거기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았는데 승천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아 아니다 예수님 승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뚜렷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주후 한 55년경에서 5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이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그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때에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이거 가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냥 사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스스로 이동하셨습니다. 본래 오셨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현재 사는 세상에 제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고 할지라도 잠깐 사는 처소에 불과하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우리들입니다. 필경 우리들도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재물을 쌓으려고 하면 하늘나라에 쌓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하늘나라에 지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에덴 농산에 그 아름다운 천국과 방불한 에덴 농산을 만들었는데 그게 불과 얼마 동안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농산의 모습을 다시 천년 왕국으로 이 땅에 잠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 종말이 되면 현세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지구도 이 온 우주 전체도 그리고 현재의 모든 피조물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살 집을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맨션이에요. 맨션. 집 없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서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맨션. 맨션.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구경하고 평생 동안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천국을 본 황홀한 이 광경 때문에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살 때도 있었고 집에 살 때도 있었지만은 천국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 무슨 사이인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온 다음에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와 더불어 천국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들을 바라보면 살아서 잘 가르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내가 빨리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사명 감당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그걸 끼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나를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천하에서 살 그 아름다운 천국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아 이런 나라를 우리가 갈 것이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집이 없어가지고 고민합니까?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먼저 보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은금 폐물 없다고 걱정하십니까? 그 나라에는 금기를 걸어 다닐 것입니다. 이런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이 없다고 걱정하라 불편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금 폐물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황금길을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옆에 있는 천사들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천이 없었다 가면 재림도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이 초림을 예언하기를 456번이나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초림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몇 번 예언했다고요? 318번이나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지만은 그때그때마다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번 하신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318번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318번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의 위용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헤롯은 건축광입니다. 지금도 그 엄청난 건축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건축물을 바라보고 선생님 대단하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그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냐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40년이 못 되어가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다 물었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냐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것이 서쪽 성벽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금 통곡의 벽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아니야 다 버린다. 그 말씀하신데 그날 밤에 몇 시간 못 돼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오게도 가시고 죽는데도 같이 갈 것입니다.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달기 두 번 우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 말씀하신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

길 못 벗겨 죽겠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네가 보라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먼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제자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 예언들 100%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재림. 몇 번 예언했다고요? 318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한 가지만 말씀하시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318번 말씀하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318번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다 동물들도 그때는 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사람도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이런 아름다운 이런 세상이 지금 되게 될 것인데 또 인간 세계도 변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미움도 사라지고 싸움도 다투는 일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빈부 귀천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VIP가 되게 될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병들고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오늘 같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이룰 세상, 우리가 가서 누릴 그 아름다운 세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문 밖에까지 와 있습니다.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은 특별히 천지의 지면의 징조, 과거에도 뭐 지진도 있었고 무슨 홍수도 있었지만은 이런 이 지진 이런 홍수는 지금 없다고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독립은 결정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독립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되찾아서 독립하는 나라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땅인데 내놓아라 이러면 고구려 땅을 내놓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중동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거든 인류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은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죄로 관영한 시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다 구원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재림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런 양 찾기를 합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초청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참 뭐 우리가 빨리 예수님 재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양을 참

하는 운동인데 우리 여러분들 다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대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매일 그렇게 했어요. 저 미국에 가면요 갈보리 체플이라는 유명한 큰 교회가 있는데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커졌어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 써놓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되어졌고 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양은 목사님 정말 성자 중에 성자 아닙니까?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도 그런 고대가를 지어놓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 성자같이 되어졌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다가 우리 성전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였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들어가서 살지언정 한 사람도 버림받는 성도 있지 않도록 우리 축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대청로에 위치한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명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도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이때이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한 해의 3분의 2가 벌써 지나갔네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지금 어디쯤 와 계신가요? 생각보다 잘 풀린 일도 있을 거고 아직 답이 안 나온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절대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때마침 내밀어준 손이 있었고 때마침 열린 문이 있었고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은혜였던 순간들 말입니다. 반면에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겠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분명 있을 거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아멘. 9월의 첫날, 첫 저녁입니다. 지나온 8달은 결국 은혜였음을 돌아보며 오늘은 감사로 이 저녁을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주리의 찬양이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 결국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절대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드리게 되는 오늘 9월의 첫날 화요일 저녁입니다. 누군가 내밀어준 손, 누군가 때마침 열어준 문, 또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언정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며 9월의 첫날 오늘 화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오프닝 먼저 공유해드리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이미지를 모든 분들께 보내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 외쳐주시고 출석 체크 하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오프닝 그리고 예쁜 말씀 엽서 이미지 또 비타민 선물도 여러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체리13님 할렐루야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며 찬양 잘 듣고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내주셨고요. 비가 오는 차 안에서 찬양 들으며 가니 너무 은혜롭습니다. 따라 부르며 같이 찬송합니다. 6756님 할렐루야. 비 오는 곳이 많죠.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비 소식이 조금 잦아든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는 동안 찬양 한 곡 들려드릴게요. 9098번님께서 동티모르의 해외 봉사로 가 있는 딸과 팀원 모두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8월을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셨는데요. 새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들려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어서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새 찬송가 352장 이 곡은 4420번님 우리 진상철 형제의 신청곡입니다. 두 곡 이어서 같이 찬양합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네,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의 첫날 저녁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곡의 찬송 함께했습니다. 아, 십자가 군병들아, 새 찬송가 352장 피아오십이었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또 아멘 외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다면 출석 체크해 주시고 아멘으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지난 8달,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선하신 그 손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기업에서 함께하는 이 선물도 오늘 보내드릴 텐데요. 비타민 선물도 받아가시고 은혜로운 오프닝도 받아가시고 예쁜 말씀이 없어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선물의 3종 종합 선물 세트 준비되고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이 세 가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4535번님, 피디님

제가 왕팬인데 이제야 문자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어쩜 방송에서 맡은 프로그램마다 분위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내시며 은혜를 주시는지요 하시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행저질러 화이팅! 오늘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자주 오십시오. 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좋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196번님께서 오늘 승진 면접 있으시다고 떨려요.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면접 잘 보셨을까요?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좀 릴렉스 하시고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오늘은 조금 휴식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죠. 푹 쉬세요라는 말이 쉽죠.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또 긴장되겠어요. 조금 힘 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 남은 저녁 평안히 보내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4822번님께서 나비의 꿈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6089번님도 주님 말씀하시면 신청해 주셔서 이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5번님의 신청곡도요.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청곡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도 오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비타민 데이이기도 하고요. 가스펠 팝스 코너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이 벌써 25번째, 6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누구일지 또 기대되시죠? 그리고 가스펠 팝스의 플레이리스트는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받아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이 은혜로운 가스펠들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은 출석 체크, 선물 종합 선물 세트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가스펠 팝스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과 또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곡들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6089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소리엘의 음성으로 듣고요. 로고송 듣고 저는 가스펠 팝스로 다시 오겠습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가스펠 팝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70, 80, 90,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가스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스펠 팝스. 9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 좋은 음악과 함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스펠 음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요. 흑인 가스펠의 깊은 영성과 대중음악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이어놓으면서 이후 수많은 CCM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준 뮤지션을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안드레 크라우치입니다. 안드레 크라우치의 음악에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뮤지션인지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안드레 크라우치의 노래는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곡을 골라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 My Tribute, 나의 찬미 들려드릴 텐데요. 이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의 찬양 플레이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 My Tribute 함께 들을까요?

네, 오늘 가스펠 팝스 첫 곡 안드레 크라우치의 My Tribute, 나의 찬미 듣고 왔습니다. 현대 가스펠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하고 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한 기록, 또 여러 해에 걸쳐서 후보의 영광을 누렸던 아티스트인데요. 아, 이 찬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찬미. 이 찬양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돌리는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해냈는지, 내 공로를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말하고 싶어지죠. 그게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님 이루신 그 일로 영광.

이 곡의 부제이기도 하고 찬양의 후렴구에서 이어지는 이 가사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고백이 이 찬양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죠? 힘들 때에는 그렇게 매달리다가도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과연 내 힘만으로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사람과 기회, 건강과 시간 그리고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도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겠죠? My Tribute, 안드레 크라우치의 나의 찬미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제가 이 환절기라서 그런가요? 냉방병이 또 올라오는지 자꾸 이 기침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와서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안드레 크라우치의 두 곡의 은혜로운 찬양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찬양 바로 또 들어보시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가사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Through it all, 이 모든 것을 지나며 I've learned to trust in Jesus.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I've learned to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Let me tell you that. 이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Through it all, through it all. 이 모든 시간과 순간을 지나며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word.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여겼던 시간조차 헛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그 시간을 지나며 through it all 하나님이 우리 안에 써내려 가시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분명 우리의 삶에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가스펠 팝스 안드레 크라우치의 My Tribute 그리고 Through It All 두 곡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두 곡의 찬양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곡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펠 팝스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가스펠 팝스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 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 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0: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9월의 첫날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행복한 시간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은 교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모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이거 의미가 뭐냐? 사모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는 인류 역사에 없다는 거예요. 사모나 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은 이 사모나 교회에 다니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 주변에 서문학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되냐고. 아니, 1세기 당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서문학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각 교회가 처한 영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서문학 교회에 대한 영적 상태가 오늘 보면 9절에 나와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서머나 교회의 영적 상태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궁핍하고 비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들이 당한 환난이에요. 먼저 궁핍입니다. 궁핍의 원어가 푸토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생계수단이 완전히 박탈된 절대적 빈곤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빈곤에 처한 거예요. 서머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당한 핍박, 그 결과가 뭐냐? 궁핍이라는 거예요. 너무 믿음으로 살아서 궁핍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와 비슷한 AD 111년, 112년에 이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재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잡혀왔을 때 자기가 총독으로서 이렇게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여부를 신문했습니다. 그렇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신문을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신문이 뭐냐? 너 그리스도인 맞냐? 아니요? 그럼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처벌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끝까지 버틴 자들은 처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통치자로 믿었던 서머나 교인들이 내려야 했던 결정이 있어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할 것인지 믿음의 길을 지키며 궁핍의 위험을 무릅쓸 건지 둘 중 하나를 정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궁핍에 환난당하고 있음을 안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뭘 택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 뭐가 없냐?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축복의 복음은 없어요. 그 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찾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뭡니까? 축복받고 기쁨 누리고 안 되던 인생이 잘 되고. 1세기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세상은 영원히 머물 본향이었고요. 그들의 주인은 황제였어요. 이와 달리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잠시 머물 타향이었고 그들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세상은 자기들의 동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밀어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궁핍이에요. 그러니 뭐냐면 궁핍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서머나 교회에 자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 하다고요? 부유한 자니라. 이 역설이 말하는 진리는 소위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또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박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이 있는 신앙으로 인한 궁핍을 감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가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면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걸 보니까 네가 뭐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요. 예수님 믿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축복을 예수님 잘 믿고 그렇지 않고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물질적 번영, 세상에서의 조금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괜찮은 명예로 신앙생활 잘하고 못함을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진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 표시로 반드시 봐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낙망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그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해서 조롱과 비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람 말에 낙심하지 말고 남들보다 내가 좀 부족한 것에 낙망하지도 말고 믿음 지키려다가 얻지 못한 세상 것이라면 내가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가야 되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그것 얻지 못한 것이라면 연연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힘없고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화교회가 당한 다른 하나의 환난이 뭐냐? 비방을 당했어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랬어요. 그럼 서문화 성도들의 궁핍이 외부에서 임한 환난이라면 비방은 내부로부터의 환난인 거예요. 서문화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방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세상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기들처럼 하늘 소망을 둔 사람들을 비방한 거예요. 이 비방이 보여주는 역설의 진리가 뭐냐? 그들이 겉으로 내세운 하늘 소망은 자기들의 세상 소망을 감추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아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본이 되다가 보니까 자기들께 믿음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유지하면서도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뭐 하다고 말하면 돼요? 틀렸다 그러면 돼요. 그게 뭐냐? 비방이에요. 오늘날도 세상교회 할 것 없이 이렇게 타인 비방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기 40여 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비방으로 크리스찬들을 곤란에 빠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4장 2절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풀게 했다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데 비방을 해가지고 남을 끌어내리게 만들었어요. 서문화 성도들을 향한 이들의 비방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뭐 우리로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정말 뭐

저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다 좋아하고 칭찬이 이 새끼요. 그럼 이걸 이제 비방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 이단이래. 신천지래. 그래서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왔대. 물론 진짜 신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에요. 당시 교회 책임자였던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크리스찬 비방은 일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먹는다. 두 번째, 근친상간을 한다. 셋째, 무신론자다. 넷째, 로마 당국에 반역을 한다. 근데 다 타당한 이유는 있어요. 식인이 뭐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식인이냐, 식인, 식인종이다. 근친상간은 뭐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 주변에 있는 남자분을 형제라 그러고 여자분을 뭐라 그래요? 자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한다 이랬어요. 무신론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는 경배를 거부하니까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반역은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니까 전 반역. 이건 악의적인 비방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행한 다른 하나의 비방이 뭐냐? 고발이에요. 이 악의적인 비방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고발 사례가 있습니다. 155년에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감독, 오늘날로 하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인 폴리갑을 아래와 같이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의 교사이자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시며 우리 신들의 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신들에게 제물 바치는 것이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폴리갑에게 안수해서 서머나 교회 감독직을 준 거예요. 본문 20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도 들어가요? 폴리갑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예수님이 이때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아플 때 이렇게 하라 그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실제 폴리갑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많아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 하나 없이 온전하게 칭찬만 받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아니 무관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그랬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보면 구절을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유대인, 하나님의 은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말에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실제는 뭐냐? 사탄에 해당해요. 오늘날도 자칭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자기보다 잘 믿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 안 해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들의 비판에 직면한 교회들은 위기에 처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위하는 이가 아니라 사탄을 위하는 이로 사탄의 앞잡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겨도 그는 마귀의 앞잡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줄 거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런 사람은요 답이 없습니다. 왜?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그러고 자기는 주님에게 상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상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지옥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칭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셨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버림받는 슬픈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잘난 맛에 빠지면 안 되고요. 자기를 계속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우리가 알게 돼요.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악의를 품고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 루머예요, 여러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겁니다. 건너들은 이야기 확인도 안 하고 전달하는 것. 타인을 공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발하는 것. 없는 말도 부풀려서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유언비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말로 비수를 꽂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게 여기 속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해서 그가 믿음을 떠났다면 예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고 그런 행동이 있으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이 목사님, 우리가 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께 칭찬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 희생의 보상이 뭐냐? 환난이에요. 궁핍하고 비방을 당했어요. 근데요, 그것도 기쁨으로 담당했어요. 그러면 주님이요, 너 잘했다. 지금부터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 좋은데요.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도 환난당할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길에 더 어려움도 있고 더 힘듦도 있을 텐데 그거 마주하면 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그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어떤 손해도 받아들이고 감수했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자기 믿음을 보였어요. 누군가를 루머로 해코지할 생각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 성격에도 바쁜데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상황, 희생, 헌신을 아신다 그래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칭찬만 들었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에 맞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게 뭐

나 그러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위로자로 오세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모습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 교회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서머나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던 궁핍과 비난, 감당은 했지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이 황제의 핍박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이 핍박이 영원하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오래가도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내가 더 오래간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모든 게 내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으로 오신 의미고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하나의 모습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처음 모습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서머나 성도들의 상황과 구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고발이 되었고요.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 죽음이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죽음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통치자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의 문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죽음도 뭘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예요. 다시 하반절 10절을 보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관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두려움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죽음의 충성으로 이긴 서머나교의 대표적인 성도가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담임 목사, 감독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고발을 당했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86살이에요. 당시 로마의 관료가 보니까 86세의 폴리갑, 늙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측은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황제의 형상에 받쳐진 이 제단에 분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과 순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본문 10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게. 이 10일 동안은 짧은 기간의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폴리갑이 155년 86세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옆에 폴리갑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주 신실한 제자였거든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6입니다. 26살 때 자기 스승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말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알고 있었어요. 어디요?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86살이 되었을 때 실제 자기에게 환난이 왔어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0: 하느냐?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은 이기는 자가 얻는 관이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받는 관입니다. 고대 헬라에 승리의 관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쓰는 디아데마, 이 왕이 쓰는 관이에요. 승리의 관이죠. 다른 하나는 운동 경기의 승자가 쓰는 스테파논이라는 단어예요. 디아데마와 스테파논. 디아데마는 왕자로 태어나서 때가 되어 왕의 관을 받는 주어지는 관입니다. 스테파노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가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개 중에 무슨 단어를 쓰냐 그러면 스테파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는 누구나 월계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구나는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가 받느냐? 이기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쉽게 생각해요. 그죠?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요, 다른 상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새겨들으라고 왔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생명의 관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로 얻는 스테파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진군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한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이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머가 없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루머로 인한 어려움을 여러분 당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이 악의적인 비방이라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세상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전부를 거는 죽도록 충성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와 함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조를 미리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의 경고는 공포나 위협이 아니라 다가올 날을 미리 준비하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염려와 쾌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뚜렷한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조에 장엄한 서막으로 시작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종말의 고백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시시하게 보이던 것들이 귀하게 보이기도 하죠. 죽는다고 생각하면 큰 집이나 높은 지위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인생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 두려운 종말의 날이 아니라 생애 최고의 만찬의 날,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소중하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 참된 즐거움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세상의 쾌락과 염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고 언제든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깨어 살아가야겠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이몸의 소망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536번님께서 희지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잠시 뒤에 함께 듣도록 하고요. 9801번님께서는 아이들이랑 밤산책 나오셨다고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신기해할 것 같아요. 찬양 신청 기프티드의 나는 보기 원하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아 그리고 6118번님께서 저장미꽃 위에 있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게 다양한 신청 찬양 모두 띄워드리고 싶지만 지금 나는 세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곳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게요. 감사를 선택하기.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다음은 여러분의 신청 찬양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6757번님께서 저는 올해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손녀딸 200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그리고 9572번님께서도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리며 이 시간 귀한 찬양 함께 들을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줄을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기도와 또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돈이 없는 당신에게는 젊음이 있다. 젊음이 없는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당신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다. 절친한 친구가 없는 당신에게는 뛰어난 가창력이 있다. 뛰어난 가창력이 없는 당신에게는 재치 있는 입담이 있다. 재치 있는 입담이 없는 당신에게는 덩달아 웃게 되는 미소가 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이 공평한 이유 가운데 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긍정하시지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가지신 능력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여유로움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한 행복한 하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쌓아두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미 행하신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마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넘치시며 우리에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셔서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한없는 은혜의 극치, 그 무한함을 장차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먼저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편안할 때뿐 아니라 큰 사고와 위기 가운데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커다란 역설입니다. 만일 이런 내용을 이론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은 현실은 보아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감추셔서 사람들의 꾀와 말다툼에서 보호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서 견고한 성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에는 두려움이 여전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일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고난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란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 자체가 기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열매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시고 또 인내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빚어가시는데요.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곡이었죠. 러시터프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Praise the Lord. 그분의 위대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표현한 곡입니다. 환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인내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연단은 우리의 삶을 더욱 순결하게 빚어갑니다. 그 끝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가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멀시미의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브 오브 갓, 그리고 그 전곡은 혼성 보컬 그룹이었죠. 에버런의 곡으로 예수 사랑하시면 Jesus loves me, 구주의 소유자미, 'Tis sweet trust in Jesu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댄 휠러의 멋진 기타 연주와 CCM 그룹 딜리리어스의 곡으로 메이저 스틸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댄 휘길러의 아주 멋진 연주와 CCM 그룹 딜릴리어스의 곡으로 메이저스티를 보내드렸습니다.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빈야드 뮤직 Why We Worship 시리즈 Father 가운데 Father, I want you hold me를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픈 마음을 간절한 기도로 표현한 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는 오늘 이 저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선하신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Evening Praise.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어지는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함께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영성님의 시편 92편 두 곡 띄워드릴게요.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손경민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영석의 시편 92편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연주곡 한 곡 준비했는데요. 필 데이브의 연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들으시죠.

필 데이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들으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톰 누인의 영어 찬양입니다. Goodness, Love and Mercy. 주님의 선하심, 사랑, 그리고 인자하심.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합니다. 어제 다 써버린 것 같아도 오늘 다시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9월의 첫날 밤 그 새로움을 기다리면서 김두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0: Jesus.
1: 첫 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세 달이 시작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이 오늘 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런 고백은 상황

상황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매일 아침 다시 채워진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형편은 어제 그대로여도 나를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오늘 아침 새것, 완전 새것이라는 것. 어제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셨더라도 오늘은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월의 첫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늘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은 새롭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돌아서지 않으리, 팀르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윌러브의 난 예수의 날빛이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rel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나갈 곡 중에 오벳의 아빠의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벳 그 두 부부죠. 이 팀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지만 이 곡을 쓴 윤주자매가 쓴 피드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쓰신 곡이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간암 투병을 하시는 동안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답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평생 찬양을 유난히 좋아하셨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급하게 써 내려간 곡이다라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곡은 맞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들으면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백과 조찬미가 함께한 아빠의 노래,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그리고 조준모의 그분

거기 계시리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that you can stand. For your life is in.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칼로스는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이며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태생으로 수영 선수이며 가스펠 싱어입니다. 3살부터 시작한 수영은 발굴의 실력을 발휘해서 스웨덴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요.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자신의 수영 솜씨를 유감 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요. 다리도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절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녀가 물에 친숙하다는 걸 알고 어려서부터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은 천성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긴 호흡의 노래도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화사한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애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주 행복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장애는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팔이 있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요. 사실 쉽게 낙심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요. 역경 가운데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레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나의 찬미.
1: 감사합니다.

바리톤 이승왕의 그래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레나 마리아의 나의 찬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가스펠 싱어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아, 나라면 정말 저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레나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저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0: 있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편 72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슴에 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찬양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외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나 마리아의 모습에 반한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결혼 반지를 실에 꿰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아름답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레나 마리아의 찬양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레나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And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this concert and God bless you.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소풍 같은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HT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부부들이 꼽는 결혼 생활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너무 다른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연애 시절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발견될 때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인정과 격려, 칭찬을 사랑이라 느끼는 반면 여성은 관심과 배려를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남편과 아내는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만의 사랑은 느로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슈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명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코디 칼리스의 Foundation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휘트니 휴스턴과 세시 와이너스의 카운트 온 미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써니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엔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워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 어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 이 부, 명예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가족이나 학업에 대한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참된 행복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따라가야 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광야든지 또는 폭풍우 가치는 바다든지 평탄한 푸른 초장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뭔가 빛나지도 않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저 영원한 생명의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내 곁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삶이 참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끄시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도 FM과 또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은혜의 복음과 함께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깨어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였다가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보도 내용을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책은 공포의 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기만 하면 죽어야 하고 읽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책이 성경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북한의 통치자들, 당간부들, 또 보위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두려워할까요? 왜 주민들이 성경을 읽거나 보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많은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사회에서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죽이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격리시키고 억압하고 통제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북한의 통치자들이 그대로 베껴서 모방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 책이라든가 김일성의 일대기라든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일반 주민들은 그 사실도 잘 모르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 특별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특별히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인간의 위치를 수령과의 관계와 충성에서 규정하고 체제에 대한 사상적 일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획일적이고 유일적인 지도체계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섬기도록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되며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과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실천해야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어떻게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갈 거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스스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규정할 수 없고 통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리더들이 성경 안에서 북한의 통치 이념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으로 김일성과 김부자를 등갑시켜서 북한 주

0: 주민들이 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리더들, 특별히 김일성 3대 세습을 거쳐 내려오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특권층들은 일반 주민들이 성경을 대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분들이 억압과 통제와 감시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진짜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인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쉽게 무너지고 그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체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북한 주민들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보고 진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북한 사회에도 또 북한 땅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여기에서 수천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고 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북한 지도부의 거짓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간이 매점, 어떤 걸 말할까요? 요즘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 같은 의미일까요?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운영하도록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대체로 편리하다는 반응이고 점점 이 간이 매점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각 도를 넘어가는 길목에도 간이 매점이 설치되면서 물자 이동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에서 개인의 소매 활동까지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늘어나서 네.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0: 네, 간이 매점 어떤 형태인가요?
2: 네, 간이 매점은 행정상으로 편리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전적으로 개인이 맡아서 합니다.
0: 네.
2: 시장 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매대를 사서 시장관리소에 정해진 장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0: 네.
2: 간이 매점도 역시 개인이 돈을 들여서 매장 공간을 확보한 뒤에 편리봉사관리소에 세금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영업하는 구조입니다.
0: 네. 데일리 NK가 전한 소식이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8월 31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정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0: 네.
2: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자주 찾고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예. 간이 매점을 그래도 내려면 돈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2: 네, 간이 매점을 내는데 돈이 들죠.
0: 네. 네,
2: 매점 공간의 가격은 위치 또 유동 인구 등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0: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회령시의 경우를 든다면 간이배대 운영자가 편의봉사관리소에 세금격으로 하루에 북한 돈 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1: 꽤 많은 비용이긴 한데. 그렇죠?
0: 예, 네.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3천 원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10배를 하루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1: 그래도 이런 간이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0: 예, 판매 품목은 운영자가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예.
0: 기본적으로 술, 담배, 당과류, 채소 등이 간이 매점의 주요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반응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0: 예,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1: 네.
0: 예, 집과 가까운 간이 매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1: 예.
0: 특히 시장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간이 매점은 크기가 크지 않고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나 양도 적지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1: 지금 이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 거죠?
0: 그렇습니다.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데요.
1: 네.
0: 간이 매점이 주거 지역에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설치되어서 통행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1: 예.
0: 이런 간이 매점은 주거 지역하고 좀 다르게요.
1: 네.
0: 일반 소비재 외에도 유류 같은 기름류 같은 특산 품목까지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보위기관 산하의 10호초소 주변에도 간이 매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10호초소는 한 도에서 다른 도로 넘어가는 주요 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검문소입니다.
1: 네.
0: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데요. 예, 이렇게 10호초소 주변의 간이 매점에서는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나 간단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까지 취급하는데 구경 연휴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한번 정리하면서 분석해 주시지요.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한마디로 편의점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상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 사회에서 유통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전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골목골목에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유통이 공급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1: 예.
0: 유통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편의봉사관리소 관리 아래에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대고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편의봉사소 통제를 두는 것이 이 관건입니다.
1: 네.
0: 이것은 법적 보장이나 안전성 보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통제가 간이 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장마당은 생존을 위해서 너도나도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근데 간이 매점은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영업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1: 네.
0: 입지 선정에서부터 품목까지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1: 네.
0: 시장 기능이 북한의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는 모양새라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북한에도 이제 시장 경제 기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매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선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편의봉사소를 통해 간이 매점을 통제하고 있는데 편의봉사소가 간이 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사회가 인민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게 하시고 국가는 인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오늘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라보기 함께해 주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과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 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뉴욕타임즈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고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 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 약 160만 원의 소개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수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도 했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000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합니다.

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 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8.8% 증가했습니다. 한일 간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평양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 24도,

0: 남원 23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 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9917 성도님 반갑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처음 들으셨대요. 문득 잠에서 깨서 틀어놨던 집에 울려 퍼지고 있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잠잠히 방송을 듣고 있으니 북녘당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방송이네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녘에 주님을 알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지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샵 1069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사연들, 또 응원의 기도들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성경 속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네 가지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얻게 되는 양식이 아닌 일을 통해 얻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몸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듯 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고 이 양식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성도의 교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동역자들과의 교제가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로 함께 할까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주기도문 찬양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없는 연주 찬송으로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북한어 성경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의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며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원브렌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줬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에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짓대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매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에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경로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연주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 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이제 3, 4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타시고 아이와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마주했던 인천 공항, 그리고 또 예쁜 꽃들에 대한 꽃내음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리로 오셔봅니다. 김현옥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이제는 정말 자매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가운데 우리 지금 북한 고향 땅에 있는 가족분들도, 특별히 어머님도, 또 이웃들이 있으시다면, 또 중국에서도 알고 지냈던 이웃분들도 들으시고 함께 그 은혜를, 이곳에서 너무나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꼭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사실 들어보고 싶어요. 3개월 차시잖아요. 네. 이제 하나원을 나오시고 나서 사회 정착 3개월 차신데 지금 신분증 있으시죠, 선생님?
0: 예, 있습니다.
1: 어떠셨어요? 신분증 딱 손바닥보다 작은 그 카드 하나를 받으셨을 때.
0: 예, 그 수많은 우리 북향민들이 네. 솔직히 그 신분증을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감회 깊었죠. 이제 중국 땅에서 북한에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거기서는 뭐 솔직히 그게 큰 정말 우리의 그 자유를 맛보게 한 그런 신분증은 아니었지만 중국 땅에 와서는 10여 년을 우리가 신분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정말 이 신분증이라는 걸 딱 받아들인 순간 정말 그 기쁨이라는 건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 자유의 땅에서 이제 내가 이제 신분이 당당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예 자신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1: 신분증을 어디 한번 보여주시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많은 데서 신분증을 이제 내드리고 네.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그게 필요한
1: 맞아요.
0: 거고 예 이제 학원을 다니려도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신분을 다 확인하시고 그 어디 가나 지금 이제 신분증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
1: 가장 처음 사용하셨을 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0: 이제 한국에 정착하면서 저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졸업하시고 나오셔서 배정받는 집 안에 보면은 거의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우기 위한 돈도 따로 나오고 사러 가셔야 되고 이것저것 사실 것도 다 사셔야 되고
0: 예.
1: 그리고 또 살림 그렇게 채우고 사회 경험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너무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도 안 되고 이제 언어를 하나 들어도 네. 문자가 와도 이게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진짜 모릅니다.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1: 휴대폰 사셨어요?
0: 아 예, 휴대폰이 다 있고 지금 오자마자 휴대폰은 다 구입하죠. 대부분
1: 하나원 졸업하시자마자
0: 예, 그렇죠.
1: 이곳저곳에서 또 문자, 북한에선 통보문이라고 하죠.
0: 예.
1: 문자도 많이 받으셨어요?
0: 예, 이제 주민등록이나 뭐 이제 관리소 같은 데서 이제 문자가 오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대화하잖아요.
1: 네.
0: 이게 그 더우미 선생님이랑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은 처음에 어떻게 발을 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 맞아요. 이게 정착하실 때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0: 그렇죠.
1: 행정 용어들이 참 전문 용어다 보니까
0: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저희는 정말 중국에서 네. 그냥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남편이 버려다 주면 먹고 진짜 그런 걸 하나도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1: 그쵸.
0: 저희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그 이제 마음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1: 네.
0: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1: 근데 또 도움을 청할 때 옆에 정착 도우미 또 1대1로 예. 같이 계시고 교회에서도 또
0: 그렇죠.
1: 도움을 요청하시면 많이도 도와주시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거 정말 제 며칠간에도 중요한 아휴, 너무 중요합니다.
1: 네. 예. 왜냐하면 이곳에 먼저 온 우리 북향민 분이라고 하셨는데 예. 먼저 온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0: 예.
1: 먼저 걸어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너무 감사하죠. 예.
1: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언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매님이 양강도가 고향이시잖아요.
0: 예.
1: 처음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뵀을 때 좀 놀랐어요.
0: 아, 예.
1: 왜냐면 양강도에서

0: 정말 이 순도 100%의 사투리를 경험하면 선생님께서는 정착 3개월 차밖에 더안 되셨는데 거의 양강도 사투리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양강도 분들은 양강도 분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저를 택하시고 정말 그 땅에서 그 가장 언어를 살지 않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땅에서 살 때.
0: 아, 북한 땅에서도 사투리를 잘안 쓰셨어요.
1: 아버님은 이제 황해도에서 이제 구사복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또 이제 황해도에 있는 분을 꼬셔가지고 아빠가 지금 가시다라니까 아주 정말 그 언어 때문에 이제 장사 같은 거 나가면은 아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0: 소외감
1: 예, 완전히
0: 느끼시고.
1: 우리 양강도는 날강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박한 거죠. 힘들죠. 예,
0: 네.
1: 그렇게 제가 힘들었거든요. 이 언어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언어가 거쳐앉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0: 선생님, 그럼 지금 황해도 말씨가 더 크신 거예요?
1: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0: 아무래도 개성분들이 또 서울 말씨랑 가장 가깝고,
1: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성 그 저기 도끼 사건 때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 무리배 집에 된 분들이 같이 있는 광산이어서 예 그러다 나니까 저희 언어가 아주 참 그런 데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 과정이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각성만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저기 이 이런 것들도 많이 거쳐주는 안 좋지만 예
0: 언어들이
1: 거기에 대해서 국어 뭐라
0: 말하기
1: 예 말하기
0: 스피치.
1: 예 그거를 계속 이제 자체 연습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0: 그쵸.
1: 저희 북한민들의 그 이제 예, 서울 분들과 다른 그이 언어법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잘안 돼, 안
0: 너무
1: 되지만
0: 잘하세요. 지금
1: 아유,
0: 저희 지금
1: 감사합니다.
0: 대화하는데 북한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만큼 어투가 많이 없으셔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얘기를 다루는데 선생님의 그 화법, 그 어투를 들으시고는 물음표를 가지실 법한
1: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0: 언어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나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으시지만, 저도 그런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원을 졸업하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말하는 법. 왜냐면은, 대화, 이 어투도 문제지만,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이제 높낮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표현법이 정말 다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곳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함께 뭔가 서로 같이 울고 웃고 뭔가를 해내가야 되는데 다른 언어들 때문에 오는 그 간극도 저희가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아멘, 맞습니다. 제가 딱 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딱 관리소에 내려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0: 경비
1: 경비 그
0: 분이랑
1: 이제 하는 분이 그럴 바, 그런 거왜 여기까지 남한에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왜 남한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물건이 조금 이렇게 루실이 돼가지고 딱 이를 물어보러 갔는데 아,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 딴에는 이제 한국에 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많은 좋은 점들만 이제 머릿속에 환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딱 물건이 상실이 되니까, 이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데, 응? 막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도 이제 모든 걸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딱 박히더라고요. 너 그런 거왜 한국에 왔는가 하고,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아, 얼마나 힘든지.
0: 근데 그게 참,
1: 아, 예.
0: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 경기도 다 여기서도 사실 화법이 다 다르거든요. 뭔가 직설적인 것도 있고,

0: 정도는 돌려 말하기도 하고 한데, 분단이 그어진 남과 북은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상처 많이 받으셨겠어요, 거기서.
1: 그렇죠. 당연히. 아, 누가 한국에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0: 직설적으로
1: 예,
0: 물어보셨군요.
1: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루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는데도, 그게 진짜 내려 안 가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또 회개는 했지만, 이게 힘든 부분이로구나. 과연 우리 북향민들한테서.
0: 네.
1: 저도 정말 조심하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자기만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부딪히는 건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0: 그쵸.
1: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나름에는 이르게 하는데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겠나.
0: 네.
1: 예.
0: 그렇게 오는 그 간극들, 그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1: 네.
0: 과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아, 그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거를 내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0: 네.
1: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하고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0: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의 정착기, 딱그 3개월의 정착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일화들이 더 궁금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정착 3개월 차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공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물을 읽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분은 믿음이 열매 맺었다고 환호하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대로 된 게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뭐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열매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고 있나? 눈앞의 현실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환경 여건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면 내 지금 믿음이 열매 맺을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출발점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나왔다고 믿음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그게 믿음의 출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믿음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바라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저 밑줄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밖 사람들도 바라봄의 유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늘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부작용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작용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론이 학계에 보도됐죠. 그게 바로 노시보 효과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되도록 뇌가

변화된답니다.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 이론이잖아요. 저건 성경에 있는 거다. 교회 막 학계에 보고된 이론이다. 학계에 보고된 이론인 거예요. 성경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자꾸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대상의 올무가 되려니와. 저건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리고 본인도 그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생살이 두루 섭렵하고 세상 많은 사람 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던 말이 저거예요. 솔로몬도 두려워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거 자꾸 바라보면 내가 그것에 올무가 되고 희생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유행 풍조 자꾸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에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하수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환경 여건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좀 수준 높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요 말씀 직전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의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믿음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그야말로 칭송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 리스트를 쫙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봄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 그들을 바라본다고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되고 그런 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내가 녹슨 인생이요 부패한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바라봐야 내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면 인생살이도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건넜어요. 그런데 바라봄의 대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파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지라.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결과를 천냥지처럼 만듭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계속 보다가 비겁한 겁쟁이들이 됐고 똑같은 골리앗 보면서도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처럼 두려움을 안겨주는 환경 여건 바라보는데 초점 모으는 사람 안 봐도 뻔합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환경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모든 것 주장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자 승리자가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과거의 미련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다가 뭐가 됐고 소금 기둥이 됐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산상봉사경에 때 배워놓고도 또다시 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구습을 계속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자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상대방의 단

0: 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북신교회 있어요. 단점만 바라보는 자는 비난하고 흉보기 바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상대방에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 그로 말미암은 장점, 그로 말미암은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피스메이커 되잖아요. 뭘 바라보느냐가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피스메이커인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잖아요. 저건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상식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니 어떤 선택의 기록이 기로에 있을 때에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육신내가 그동안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라보는 것도 자신의 분량에 걸맞게끔 해야죠. 소위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제 파악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제 파악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에 걸맞게, 우리 신분에 걸맞게, 뭐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제 파악은 못해가지고 계속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뒤적이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신분에 걸맞게 따라합시다. 신분에 걸맞게 바라보자. 이제부터 좀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존재에 걸맞게 좀 살아가세요. 그래서 깔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믿음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지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동안 지치고 허우적거렸을 때 잘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엉뚱한 것 바라봤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깔아지고 시험이 들었을 때 잘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분모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엉뚱한 거 바라봤을 때요. 아, 이것을 수백 년 전에 깔뱅이 알고 고백한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려면, 의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는 믿음을 호흡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하박국 구약성경이 있는데도 바라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0: 저 말씀 가운데 밑줄 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으로도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묵시건 비전이건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에서 먼저 등장하는 게 바라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겁니다. 하박국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쁜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좀 잘못한 게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위로는커녕 바벨론 그 잔인 무도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이고 경고라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심판

나는 사라지게 됐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 됐을 때, 이 하박국은, 아니,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긴이 저렇게 특세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된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틀에서 보면 하박국은 복음 전하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혼란스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인 저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받는 분들은 제 혼란스러움 없는 줄 아는가 본데, 저도 주님의 종이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에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자, 질문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이 보이게 되고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한 다음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믿음 생활의 로드맵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허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심령이 갖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면서 뭔가 바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건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전이 연그러가요. 그러면 열매가 연그러가는 나무가 되려면 자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이제 열매 맺혔으니 자양분 공급 안 돼도 돼요? 감이 맺혔다고 이제 저절로 홍시가 되나요? 계속 자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도, 믿음의 열매가 보여도 그것이 무르익어가려면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양식인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답은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 있죠? 이런저런 장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아니, 어제 보았던 걸 누가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요만큼도 빈틈없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비전이어요? 근데 그걸 또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룩한 근성이 있어야만 비전이 연그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본 묵시를 기록해라. 그것도 어설프게 기록하지 말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인간들은 외모를 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요. 자꾸 현실만 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바라보고 보여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드디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단계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달려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압축시켜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나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 달려가는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을 때 또 한 번 또 체크해 볼래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대로 되기 위해 여러분의 행동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열매 맺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8월달 계속해서 믿음 생활에 관해서 무르익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만큼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열매 맺히겠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 달려가는 믿음, 요게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성상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질 않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반드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건 마음에 기록하고 기다리면서 막 달려가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달리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은 전능자이시니까 필요하면 기적까지 만들어주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저절로 자라질 않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아요. 하박국도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분명하게 보여주신 비전인데 왜 여전히 그대로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많이 방황하고 요동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의 엑기스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포기하고 아니면 그 약속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뭔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천하신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앙망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타입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저는 참고 기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영적인 임상학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검증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 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사실 직시하는 거지. 믿음은 뭐예요?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충돌할 때도 내가 말씀을 붙드는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0: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계속하는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기다림이 있다.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기다림은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약속 성취의 과정을 추적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 성취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전에 비전의 주인공 될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비전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순종도 함께 뭐 하신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약속은 믿고 확신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최상품 믿음의 주인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 안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이게 무르익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까지 감수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남이 나에게 부끄러움, 수치, 조롱, 치욕을 안겨준다고 할 때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온갖 수치, 조롱, 모욕, 침뱉음까지 하시는 걸 예수님이 감수하셨죠. 그런 부끄러움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기에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침내 영광스러운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좀 감수할 거 있으면 좀 감수하면 안 돼요. 에이 예수쟁이, 에이 뭐 또 교회 가네,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마침내 영광의 열매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숨을 쉬어야 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 죽는 겁니다. 죽은 신앙인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겉은 멀쩡한데 입은 무성한데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으니까 저주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을 예수님이 저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저주 않으리라고 확신해요. 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 믿음은 병들었을지라도 죽은 믿음 아니니까, 저주받을 대상 아니니까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혹 이런저런 시행착오 범할지라도 반드시 범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에도 믿음 무르익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 꼭 맺고야만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무르 읽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광주와 여수, 목포, 제주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3도, 강릉 22도, 개성과 춘천이 21도로 보이고요. 청진이 18도, 평양과 함흥이 17도, 신의주와 강계가 16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 여수, 부산,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춘천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춘천이 20도.

26도, 청진 25도, 강계가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죄악 속에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멸망하는 인류의 최대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인류를 타락시킨 교만은 지금도 그 후손인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요.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죄인이었을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뿌리 깊은 죄의 영향을 다시 받기 쉽습니다.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교만하지 않기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찬송 찬송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262장, 새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하지요.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여서 교만한 자는 욕을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는 무지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해 스스로 높아져 있다가 일순간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수치스럽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315장, 새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왕으로 오시면 주님이 나를 가장 인정해 주시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거하며 날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구석에 배치되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도 겸손히 주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겸손히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찬송가 318장, 새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과 준비한 찬송 함께 나누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3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거짓 신앙 체계는 용어 자체가 낯섭니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신앙 체계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짓 신앙 체계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분들은 많습니다. 아, 거짓 신앙 체계 실체 성경에 나오는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최소한 두 번은 봤을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보면 좋으니까. 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는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 백성이라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리고 그 모든 예배 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실 텐데,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하나님께 대한 헌금에 대한 다양한 문화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신앙생활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에 볼 때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는 그게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에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왜곡되게 이해하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침체될 때마다 거짓 신앙 체계 항상 전면에 나섭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 그러면 거짓 신앙 체계가 뭘 말하느냐는 거죠.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 제가 아까 참다운 신앙, 잘못된 신앙, 그리고 눈이 멀어서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 이단들이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전적으로 옳으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까 지금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들에게, 또한 누구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너희는 반드시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무리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럼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교리적으로 정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말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실 만큼. 이처럼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신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거짓 신앙 쪽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면서도 얼마든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몇 가지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 어린, 예를 들면 초신자와 같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거짓 신앙책에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초신자들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목사고요. 중직자들은 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빛이요,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랍비, 오늘날 말하면 교수, 스승이라고 자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어요. 거짓 신앙책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는데요. 정확하게 거짓 신앙책을 말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서, 그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자, 큰 세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짓 신앙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영국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를 보고 너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그 네 번째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 요소들, 즉 거짓 신앙 체계와 자기중심적인 삶.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거짓 신앙 체계의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어느 시대에 나타나건 거짓 신앙 체계의 성격은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는 바리새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가 그 한참 후에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이사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건 예레미야 시대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건 신구약을 망라해서 어느 시대건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삶에서는 가장 그 귀한 본보기를 볼 수 있고요. 신앙의 본질과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삼일체처럼. 이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 에베소 2장에 나오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다는 말은 세상에 있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산다는 말은 세상의 방법대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성경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은 이건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율법주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게 기복신앙이고요,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토대에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사야 시대건, 그게 말라키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그게 예수님 시대건, 그게 중세 시대건, 그게 현대 시대건, 신약이건 구약이건 거짓 신앙 체계 특징은 항상 똑같이 나타납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섞여 있는 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입니다. 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저는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뒤이어서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곧바로 거짓 신앙 체계로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사탄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외부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한 종교적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랬고 이사시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럴싸한 종교적인 모양과
교리와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친 채 십자가의 능력

바람 철저히 쏟아진 채 껍데기만 남는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교회로부터 거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신앙의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 신앙

번째, 거짓 신앙 체계와 구원. 제가 거짓 신앙 체계 이렇게 설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구원을 잃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완전히 거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 이제 할례 받는다는 말이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는 것.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를 믿어 복음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은혜로 올바로 시작했는데 미혹되어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저는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죄를 지으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호적에 입적했다가 또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빼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켜버려서, 예를 들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신앙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키면 다시 호적에 넣어주고,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면 호적에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주의에 빠져도 구원은 받는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겁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든 특징들로부터 제외됩니다. 십자가 능력은 소멸되버리고 십자가 원수로 향하게 되고, 은혜는 거치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불 가운데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의 실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거짓 신앙책의 실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중에 주님을 찾는 것을 대신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신앙책에. 평소 때 주님을 찾는 것을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평소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행하신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자세와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놀랍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것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짓 신앙책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모두가 배워가되, 기존에 오래전부터 보도나무교회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0: 경우에도 열매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속해 있는 오이코스를 포도나무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부터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더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 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9월인데 아직도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가 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인생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흘러갑니다. 환란이 엄습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화려할수록 비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비참할수록 빛이 나듯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뜨겁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착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구청의 혼인신고 신청 창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능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후회하는 연인들이 많아 신중하라는 의미로 써붙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더 쓰여 있습니다. 접수 즉시라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신고라는 큰 결심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곧 마음이 변해 물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동유럽의 한 연인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한순간도 헤어지지 않겠다며 서로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소식이 해외 토픽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123일 만에 깨졌고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열쇠도 버린 이 연인은 헤어지기 위해 수갑을 절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허울 뿐인 착각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완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이거나 단기적 안목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행동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흰 베스퍼스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부산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치명적인 죄악과의 처절한 결별, 마지막 메시지로 치명적인 죄악과 처절한 결별을 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결론과 같은, 하나님의 결론과 같은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얻었어요.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해방 공동체, 귀환 공동체.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몸부림을 쳐요. 그 몸부림의 1번이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는 예배당 건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이, 하루의 일과가, 공장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종교적인 용어보다는 일상의 회복. 여러분, 이게 미래를 향한 첫발이었어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가 마지막 퍼즐 하나를 말을 해요. 여러분, 퍼즐 아시죠? 어떤 그림이 있는데 칼로 조각을 한 100조각, 복잡한 것은 한 500조각도 됩니다. 여러분, 퍼즐을 다 맞추었는데 한 조각이 피어. 다 된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조각이 피었는데 들면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한 조각을 마지막 탁 꽂아야 들어도 안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99개의 조각을 잘 맞추어

하면서도 이 마지막 한 조각을 탁 꽂을 때 이게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치질이도 없는 나라가 그 나라의 마지막 퍼즐은 경제일 겁니다. 눈만 뜨면 경제, 경제 할 거예요. 정세가 혼란하여 어떤 독재자를 인하여 수많은 세월을 고초를 당한 그런 국가라면 그 마지막 퍼즐이 정치 안정일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지식이 없어서 문맹률이 높아 그래서 똑똑한 나라에 잡아먹혔어 이런 나라는 마지막 퍼즐이 교육일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 또 여러 번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빼앗겨본 경험이 있는 나라의 마지막 퍼즐은 국방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국방, 나라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다 일리가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성경에서 제시한 마지막 퍼즐은 뭘까요? 경제일까요? 정치 안정일까요? 교육일까요? 국방일까요? 여러분 제가 언급한 이 예에는 에스라의 답이 없어요. 에스라는 영적인 영역의 퍼즐을 하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저 집사님 참 영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렵죠? 쉬운 해석이 있어요.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굴과 얼굴 사이 요 간격이야.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살죠? 하나님을 쳐다보며 기뻐하죠? 영적인 사람이죠. 에스라가 그 마지막 퍼즐을 영적인 퍼즐로 제시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퍼즐이 뭐냐? 치명적인 죄악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퍼즐이 치명적인 너의 죄와 결별을 해라. 쉽게 말하면 회개죠, 회개. 여러분 회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회개가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이 오만 가지를 준비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회개야말로 마지막에 탁 꽂아야 될 그런 퍼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마지막 9장 10장 에스라가 10장까지 끝 아닙니까?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마지막 퍼즐 회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미래를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국가에 너희들의 교회에 앞날이 있으려면 치명적인 죄악과 결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어른이에요. 이 백성의 리더예요. 어뜸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전 앞에 엎드려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1절 보셨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죄를 자복하였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눈물 콧물 다 섞으면서 에스라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 어려운 말입니다. 자복. 자 여러분 자복한다는 말은 고상하게 표현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죄를 실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친 표현이지만 와닿죠? 하나님 앞에 죄를 실토하세요. 실토. 상한 음식을 먹으면 토하잖아요. 죄를 토해내세요. 이게 마지막 퍼즐이야.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런 거죠. 주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네요. 이렇게 실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죠? 회개하는 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할 일이 없이 사는 게 잘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뭉클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에스라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죄를 실토하며 통곡하고 있는데 1절을 보세요. 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가슴 뭉클해. 많은 백성이 모여서 같이 울어. 그 많은 백성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일 앞권이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모여서 함께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다. 가슴이 참 뭉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가 살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윗 보세요. 회개하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왕관을 덮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도 봐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며 울었던지 시편 51편 그 눈물로 침대가 둥둥 떴어요. 물론 과장법이 있긴 하지만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도대체 어떤 죄였기에 에스라도 울고 어른 남자도 어른 여자도 함께 모여 울고 통회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모여 엄마 아빠 뒤에서 같이 울고, 여러분 어떤 죄였을까요? 여러분, 죄가 무슨 경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나쁜 놈, 어떤 사람은 요 나쁜 놈, 억양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경중이 있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이렇게까지 회개를 할까요? 힌트가 되죠. 아주 무거운 죄였겠구나. 아주 무겁고 심각한 죄였겠구나.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맞아요, 여러분. 에스라 9장 3절. 9장부터 한다 했죠, 그죠?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를 말해요.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히 아멘. 자,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 유배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2차 귀환자예요. 1차는 에스라보다 80년 앞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80년 전에 1차 귀환자가 먼저 와 있어요. 그 대표가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이 성정 공사까지 마쳐놔서 다 끝내고 나 세월이 흐른 다음 에스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 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또 이야기를 해줘.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방금 여러분 읽어드린 말씀 생각납니까?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옷을 찢는 표현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찢었다 하지 속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참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었다. 머리털을 막 쥐어 뽑아. 수염을 막 쥐어 뽑아. 그런데 여러분, 이 수염을 쥐어 뽑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문화는 아니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에스라가 수염을 잡아 뽑아요. 아마 바벨론 페르시아 문화였을 겁니다. 에스라가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애통하는 그런 모션이죠.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히면 털썩 주저앉잖아요. 에스라가 너무너무

자기가 들은 소식, 자기가 보한 것,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너무 무서워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10장 6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0장 6절. 그가 들어가서 이제 에스라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이 기가 막힌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옷도 찢고 머리털도 쥐뜯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이게 이상한지 수염도 잡아서 뽑고, 그리고 이제는 울다 못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여러분, 뭐죠? 왜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까? 에스라가 참 훌륭하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죄악이 참 심각하구나. 얼마나 죄가 심각하고 무거운 죄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비고사를 마쳤습니다. 예비고사는, 아, 죄가 참 무거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구나. 이제 본고사입니다. 본고사는 뭐냐면 그 무겁고 심각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뒹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무겁고 심각한 죄가 본고사, 그게 무슨,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울면서. 그 에스라에게 다가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팍 울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대표로 에스라를 위로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테니까 명령만 내리시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 죄입니다. 이 죄. 스가냐가 지금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다 알고 있지만 스가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딸들을 낳고 살고 있는, 이게 죄다. 그리고 스가냐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뭐가 안 맞죠? 죄 지은 놈하고 소망이 있는 놈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링크가. 회개죠, 회개. 죄 지은 놈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회개할 때. 그러니까 스가냐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으니 이 회개가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회개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죠. 자, 어떻게 회개합니까? 에스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울며 회개했어요. 눈물,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실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회개했습니다. 금식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로 회개의 끝이 아니라 회개의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있어요. 울며 회개하고 실토하며 회개하고 옷 찢으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잘했지만 회개의 마지막 한 걸음, 그 죄와 결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밤낮 주여 또 지었습니다. 그 죄와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의 마지막은
그 죄와

작별하는 거예요. 그 죄와 이별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마지막이에요. 이런 회개를 할 때 성도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돼요. 헤어지지 않으니 안 변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입으로만 회개하죠. 우리의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별해야 돼요. 죄와.

따라 이 모든 아내와 소생들을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면 이것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 내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다 내보냈습니다. 이게 진실된 회개예요. 다 내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보낸다는 말은 영어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본에 put a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t away가 뭐냐?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기로. 잘못된 죄는 정리해야죠. 정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더 가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치명적인 죄악과의 처절한 결별. 여러분, 사실은 이걸 조금 추려보면 죄와 결별 이렇게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죄 앞에 치명적인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결별 앞에 처절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치명적인 죄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낯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주변 나라 외국인, 그 외국 여자, 심지어 국제결혼, 이 국제결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에 함께 사는 것이 왜 치명적인 죄일까? 이게 왜 치명적인 죄일까? 그 근거가 하나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 그들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너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있어. 이유 왜 이렇게 하느냐, 국제결혼 반대가 아니에요. 이유가 말 것은 왜냐하면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김이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예요. 자, 여러분, 일단 주변의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섬기지 않는 사람, 뭐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국제결혼이 아니고 이 여자들은 일단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여자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맞이해서 같이 살게 되면 결국은 너의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아들, 예수 잘 섬기는 아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여자가 들어와, 여보, 이 신이 맞아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인종차별, 민족차별을 해서 결혼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영역에서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을 드리는 것, 이게 뭐에 대한 경고죠? 믿음에서 혼합과 타협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타협,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내가 예수님만을 믿는데 들어왔어, 섞여 함께 살아, 타협한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치명적인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 오직 예수님 말고, 거기에 뭔가 혼합하는 것,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는 신앙, 이건 망하는 거예요. 뱀한 대 물린다고 다 죽습니까?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려야 죽지. 여러분, 이 혼합과 타협의 신앙은요, 치명적인 독사예요. 솔로몬이 왜 망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돈이 없어 망한 것 아니에요.

이 군대가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후궁들이 몇 명입니까? 수천 명. 그 이방 여인들이 전부 다 시집올 때 자기 신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 신들에 따르는 문화가 따라온 거야. 솔로몬이 그게 다 젖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빗속을 걸으면 금방은 옷이 안 젖습니다. 서며들어. 그게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혼합, 타협. 하나님이 역사에 경고를 주잖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혼합과 신앙의 타협은 망하는 길이라고. 솔로몬이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지혜는 솔로몬이 돼. 그 이후로는 절대 솔로몬을 닮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 또 한 가지 해봅시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패망하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 섬겼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다녔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런데 우상도 함께 섬긴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도 함께. 뭐죠? 혼합, 타협. 여러분,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믿었어요. 그런데 우상도 함께. 여러분,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의 왕을 무너뜨린 솔로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를 무너뜨린 치명적인 죄, 혼합과 타협. 여러분, 미안합니다. 신앙에 혼합하고 오직 예수 말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반씩 걸치고 있는 것, 불신자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그걸 경고하세요. 불신자는 몰라요. 몰라서 안 믿는 거야. 몰라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혼합과 타협은 압니다. 아는데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돼요. 성도가 이겨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혼합과 타협이에요. 여러분, 혼합과 타협이 믿음인 줄 아시죠?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거룩함. 여기에 세상의 어떤 것과 섞여서 반반으로 사는 것, 혼합과 타협, 이거 교회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우리도 이방인 아내를 내 삶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오 목사님, 내 와이프는 이방인이 아닌데요. 우리에게 이방인 아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방인 아내야.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사랑합니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걸 흐리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습관이든지 행동이든지 중독이든지 게으름이든지 이게 다 나의 이방인 아니에요. 서운하지만, 어쩌면 내 인생의 분신 같지만, 이게 없으면 살겠나 싶지만, 이것과 처절한 결별을 해야 다시 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존 파이브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죄와 우상을 끊고 정리하는 것은 아프겠지만, 알아요. 존 파이프도 말했어요. 아프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위한 결단입니다. 참 아프겠지만, 처절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위한 그런 결단이 회개다. 사도행전 3장 19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를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날이, 새날이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새날을 원하십니까? 새날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에스라의 이 처절한 결별, 이 처절한 회개, 그것이 새날을 위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향하십시오. 참하시

너무나 안타깝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방인 아내가와 같은 것들 정리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로부터 새로운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복된 날, 미래가 밝아오는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경제와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직에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혼자서만 자라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죠. 살다 보면 내 유익과 내 안전을 먼저 선택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고 편한 길을 택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좋아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은요,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 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주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혼자서 믿음을 지키려 하지 말고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주변에 있는지 먼저 살피기보다 내가 먼저 그 동역자가 되면 어떨까요?

김연범의 찬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P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면하는 것 실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에스더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가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며 침묵하려고 할 때 모르드개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도록 권면했죠. 그의 권면은 에스더를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도록 붙드는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끄는 말이었죠. 실은 모르드개도 이 말을 하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했을 거고요.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러한 동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공동체를 강조하기보단 나 자신만을,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지, 내 옆사람을 살리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메시지로도 말씀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보시고 한 줄 결단 기도문까지 오늘 거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샵0933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 아침 풍경의 모습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정규 생방송으로 돌아온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과 함께 따뜻한 시간 꾸려갑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귀 쫑긋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요. 성도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아주 특별한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 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니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0분 10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주 특별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트가 방송가 중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던 내용인데요. 50년 전통의 극동방송 전국 성가 대합창제가 부산을 찾아옵니다. 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올해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입니다.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이 부산에서 극동방송 전국 성가 대합창제가 열리는데요.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네, 여러 합창제를 만나보셨겠지만 극동방송 전국 성가대합창제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50년 전통이 깃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내용 받아보시고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 관련된 내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대표 찬양대가 선보이는 감격의 하모니를 누리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각 교회 성가대 지휘자분들, 성가대를 섬기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자리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이 합창에서 주는 그 하모니, 오늘도 앞서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공동체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은혜 함께 누리시는 귀한 자리가 될 거니까요. 우리 아트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먼저 이 자리 함께 취하시고 믿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요. 먼저 신청해 주셔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대합창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나누고요. 오늘의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온전한 신앙과 삶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1: 네, 다시 돌아온 아주 특별한 아침의 대표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죠.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겸 PD님도 평안하셨죠?
1: 네, 목사님 그리웠어요.
2: 저도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평안하셨죠?
1: 네, 우리 목사님의 평안하시지요 라는 이 음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납니다.
1: 네, 올해 유독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목사님 어떻게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2: 겸피디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원래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겸피디님, 우리가 너무 뜨거운 날 이 거리 도로를 이렇게 걷다가 보면 나무들 있잖아요.
1: 네.
2: 아름드리 나무인데 잎이 쭉 쳐져서
1: 맞아요.
2: 야, 저는 그런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야, 나무 뭐 항상 푸르잖아, 그죠? 네. 뭐 햇볕도 다 받아내고. 그런데 원래는 그런 나무 가지, 나무 이파리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올 여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무더웠습니다, 진짜.
1: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여름 잘 보내셨기에 또 오늘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럼요.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참 여름의 이 에너지, 사실은 우리가 무덥다, 억수로 덥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네.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가을과 겨울을 또 튼실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계절의 섭리, 이거는 우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참 그분의 섭리는 진짜 오묘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날씨가 뜨겁기도 했지만 여름은 또 우리 각 교회들이 또 영적으로도 뜨거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2: 그럼요. 참 멋있는 네. 표현입니다. 맞네요.
1: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름을 보내시면서 여름 사역들 중에 혹시 뭐 기억에 남은 사역들이 있다면 어떤 사역이 있으셨을까요?
2: 예,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지만 우리 초량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여름 뭐 성경학교 수련회, 특별히 또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초등부, 중등부 이 친구들이 네. 우리 제가 보면 이 아직 꼬맹이 어린 아이들인데 서울로 네. 2박 3일씩 비전 트립을 우리가 꿈을 한번 꿔보겠습니다. 막 부모님들이 걱정도 하고 네. 이 더운 여름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애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역시 큰 걸 봐야 이게 자꾸 엄마들이 아빠들이 방 안에 가다 놓고 니 큰 사람들아 이건 아니에요.
1: 맞아요.
2: 사실은 큰 걸 봐야 이 보는 게 그림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눈에 이 그림이 들어와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요. 네.
0: 서울로 비전 드립을 다녀온 아이들.
1: 아이들.
0: 네.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견문도 넓혀지고
1: 또 많이 크더라고요. 넓혀지고. 네. 그래서 부모님, 물론 우리가 함부로 뭐 모든 데 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부모님 마음이 그렇거든요. 어, 이 녀석 하면 이거 뭐 다치면 어떡하나.
0: 그쵸,
1: 뭐
0: 맞아요.
1: 일 만나면 어떡하나. 이거보다 사실은 이게 꿈을 좀 열어주는, 그리려면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0: 우리 목사님께서 또 여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시간 나눠주셨는데,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큰 걸 봐야 된다. 오늘 저도 마음을 새기면서 이 아침 함께합니다. 오늘 초량교회 김대원 목사님과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될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몸풀기 퀴즈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겸 PD님 말씀처럼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예, 몸을 한번 풀어보십니다. 퀴즈를 네. 제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곳에 초막을 짓고 계속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0: 네, 과연 이 사건 어떤 사건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1: 산상수훈,
0: 2번
1: 변화산 사건.
0: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산상수훈, 2번 변화산 사건. 정답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영뜰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하나 둘씩 보내주고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힌트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이 문제는 힌트를 드리는 게 예의가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아니,
1: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PD님께서 뭐처럼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네. 라이브를 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 다시 신장 개업 기념으로 네. 예, 선물도 드릴 겸 어저께 선물을 내신 것 같아요.
0: 네. 네.
1: 아, 보면 예수님이 아,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뭡니까? 모습이 변화되신 거죠.
0: 맞아요.
1: 예, 산은 산인데 사실은 산상수훈도 산 네. 위에서 산은 맞아요, 그죠?
0: 맞아요.
1: 그런데 아, 변화가 되셨군요. 산 위에서 변화가 되셨네요.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자, 이것을
1: 예,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겸 PD님이 라이브로 여러분을 네. 모처럼 만나서 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뭔가 좀 대접하시려고
0: 맞아요.
1: 이 퀴즈를 내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사건, 이것을 잘 조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조금 주저하셨을 거예요. 문자를 많이 안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오늘 몸풀기 퀴즈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여진 이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퀴즈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퀴즈의 정답 빠르게 발표하고 문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정답은 2번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0: 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한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우리 9509번님께서 정겨운 김대훈 목사님과 김경 PD님 아주 특별한 아침 반갑습니다. 9월에 함께 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항상 강건하시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위원장이신 서인교 대표님께서 2번 샬롬 하시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0220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샬롬. 무더운 여름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 우리 믿음도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정답은 변화산입니다.
0: 네.

0: 야, 가을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믿음도 결실을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라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네요.
1: 아, 맞죠. 네. 아까 우리 겸PD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그거예요.
0: 맞아요.
1: 사실은 이 뜨거운 열이 없으면 네. 결실이 없어요. 사실은.
0: 맞아요. 햇빛도 강한 햇빛이 있어야 과일도 맛있게 그럼요. 맺는다잖아요.
1: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고 아주 강한 햇빛과 열기가 있어야 올리브에 네. 기름이 고여요. 어? 또 곡식이 있고. 방송가정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몸은 그늘그늘 선풍기 에어컨을 찾지만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이런 강한 열기가 있어야 때로는 어떤 열매들을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네. 네, 맞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선물 받으시는 분들께는 개별로 연락드릴 예정이니까요. 연락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질문 바로 이 주제로 함께하려고 해요. 이제 뜨거웠던 신앙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일상의 이야기인데 은혜 받은 이후 은혜받은 이후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사님은 주제 보시고 어떠셨어요?
1: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참 좋은 주제였습니다. 네, 겸PD님이 모처럼 이 기억을 네. 하시는데 네. 방송가족 여러분 이게 여담인데요. 사실 우리 겸PD님이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아까 이제 몸풀기 퀴즈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겸PD님이 여러분이 문자를 한 통도 안 보내주셔도 다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면 바로 앞에 이제 모니터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창이 뜨거든요.
0: 맞아요.
1: 문자 창에 문자가 착착 올라오면 우리 겸PD님 얼굴이 예수님처럼 해처럼 빛나요. 해처럼. 그런데 이게 문자가 뭐 5분이 지나도 없고 이러면은 아주 어두워져요. 네. 그래서 방송가정 여러분 우리 몸풀기 기도에서 퀴즈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가락 풀기 네. 잠시 한 1분 동안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겸PD님이 이 프로를 너무너무 잘 진행하실 것 같아요.
0: 네, 오늘 그러면 문쌤께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 이 주제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이유니까 이번 여름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남겨주시면
1: 그거 좋습니다. 네. 딱 한 문장으로 그죠?
0: 맞아요.
1: 이런 은혜. 네. 그 참 좋네요. 딱 네.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0: 그렇죠.
1: 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0: 맞아요. 저는 뭐 이번 여름에 뭐 사랑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1: 또 그늘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그늘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참 좋네요.
0: 네. 우리 9507번님께서 겸비님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번 여름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시는 것들 함께 나눠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 바로 은혜 받은 이후인데 목사님 실은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큰 집회나 캠프를 다녀왔을 때 혹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가 소멸치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1: 아, 맞아요. 네.
0: 특별히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 겸비님 그 고민이 사실은 저의 고민이고 또 모든 크리스찬의 고민인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0: 네.
1: 사실은 이 은혜 받는다는 표현은 참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뭐 받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0: 맞아요.
1: 사실은 어찌 되었든지 뭐 우리 한국적인 표현은 은혜를 받아야 되죠.
0: 네.
1: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겸PD님 그 질문처럼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스텝 2 이게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0: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
1: 은혜를 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표현이 아니고요.
0: 네.
1: 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취급진 것 같아 또 은혜를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이런 굉장히 귀한 책도 몇 권이 있어요.
0: 네.
1: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명제라고 생각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은혜가 나를 울타리를 쳐주고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 이걸 말하죠. 그래서 자꾸 받는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소실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 약점이 받았다 유실 받았다 소실 또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받았으면

0: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이런 삶. 이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1: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은혜

0: 성의 선물이나 물건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제 그 은혜가 내 인생의 마차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말이 되어서 내 인생의 마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1: 아멘.
0: 그런데 이 말이 또 죽었어. 말 한 마리 더 주십시오.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이런 말과 네. 마차의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또 이런 개념도 있어요. 특히나 수련회를 하면 항상 마지막 날 밤에 저희가 기도회를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뭔가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게 곧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뜨거운 감정이 사라지는 것과 믿음이 식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경계하면 좋을까요?
0: 겸피님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방송 가족 여러분 뜨거운 이라는 게 감정 아닙니까? 물론 제가 감정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사실은 우리 영혼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제일 먼저 마당으로 쫓아가는 놈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제일 먼저 뛰어나가요. 네. 은혜다 하면서 감정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감정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 지정의 우리 영혼 속에. 그런데 감정은 겸피디님 이게 늘 은혜다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요 역할만 하면 뒤로 사라져요. 사라져요.
1: 네.
0: 그래서 뜨거운 감정은 사실은 식는다는 표현이 조금은 우리가 거칠어서 그렇지 자리를 비켜줍니다. 비켜줘야 당연한 거예요.
1: 네.
0: 맞죠? 그래서 뜨거움이 식었다 자꾸 부정적으로 보다는 제일 먼저 감정이 쫓아나가서 은혜다 하고 맞아들였는데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성과 의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과 의지는 뜨거운 게 아니라 차분한 겁니다.
1: 네.
0: 차분하죠. 그래서 감정이 뜨거운 감정이 식어지는 것과 믿음이 식는 것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고 이거를 뜨거운 감정이 식었다 이꼴 믿음이 식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 내가 낙심이 되고
1: 맞아요.
0: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이 식었는데 믿음이 식었나 그게 아니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다고요. 믿음은 거리이고 깊이다. 감정은 은혜를 제일 먼저 마중하는 놈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이제 이 뜨거움은 뒤로 물러나고 거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뜨겁습니까? 감미롭지.
1: 그렇죠.
0: 감미롭지. 그리고 깊이라는 건 뭐냐면 한결같은 충성의 깊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깊이는 뜨거움 아니잖아요.
1: 네.
0: 내 인생의 태도지.
1: 맞아요.
0: 그래서 방송 가족 여러분 은혜를 영접하러 제일 먼저 나가는 놈은 감정인데 영접을 하고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 다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삶의 깊이, 거리와 깊이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굳이 뜨겁다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건강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동안 저희가 편하게 또 익숙하게 사용했던 표현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제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오늘
0: 그렇죠.
1: 드네요.
0: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어떤 뜨겁다는 이 말에 굉장히 현혹이 되고
1: 예.
0: 뭐 또 사실은 제가 늘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감정은 요 역할만 하고 조용히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뜨겁다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거리와 깊이라는 의지와 태도로 바통이 터치되는 이런
1: 네.
0: 어떤 믿음의 어떤 아름다운 연결 고리가 좀 있으면 참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1: 네. 뜨거운 감정 은혜를 맞이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그 감정이 은혜를 맞이했다면 그 다음에 지성과 또 의지에게 바통 터치를 한다.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믿음의 거리와 또 깊이.
0: 그렇죠.
1: 이런 단계적인 것들.
0: 예.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주님께 충성된 삶에 대한 깊이 이런 것들이 믿음을 청량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1: 네. 네. 오늘 이렇게 은혜 받은 그 이후에

0: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가 받았던 여름의 은혜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나는 이 은혜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4592번님께서 은혜 안에 머무는 삶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캘리포니아의 마운틴하우스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1: 그렇군요.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는 갑자기 문자를 보면서 한국에도 마운틴하우스가 있나? 앞에 캘리포니아는 보지를 못하고.
0: 네네네.
1: 너무 귀한 분이네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문자로 그렇죠. 응원을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나눠주시네요.
0: 네, 우리
1: 예 부산에 계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문자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좀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오케이, 계속해서 네. 저는 이 은혜를 이어가고 싶어요. 혹은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시는 것들 지금 문자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앞서서 이제 뜨거운 은혜 그리고 감정에서 지성과 의지 또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단계적인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마저도 놓칠 때가 있잖아요.
1: 예.
0: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의 깊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결심해라. 결심. 믿음으로 살기로 은혜 안에 머물기로 결심을 해라.
0: 네.
1: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겸피디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시는데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
0: 네.
1: 예수님도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진짜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 네. 방송가족 여러분 결심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결심이 우선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혜 안에 머무는 삶, 나는 기도하리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리라. 결심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때 이런 것들이 받은 은혜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심과 우선순위를 여러분에게 어떤 키워드로 좀 던지고 싶어요.
0: 아멘. 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는 결심하는 것. 내가 은혜 안에 머물겠다라는 결심. 그리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서 이 우선순위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목사님의 말씀 우리가 꼭 새겨듣고 적용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이제 방송이 한 1분 남았는데
1: 글쎄 말입니다.
0: 네. 오늘 목사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네 저도 겸 PD님 모처럼 뵈서 또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래 부산 극동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전파지만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응원 문자들 또 참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도 모처럼 조금은 몸은 무거웠지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네.
0: 네, 오늘 목사님 오래간만에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은 그 이후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그 표현 안에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좀 품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는 9월달 이 은혜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시는 것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길게 표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은혜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이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은혜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을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화이팅하는 이 아침 함께 힘차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8시까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은혜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였고요.
1: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였습니다.
0: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으로 21세기의 레갑 자손이 되라, Be the Rechabites of the 21st Century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한 가문이 무려 200년 동안 한 가지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온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업의 창업 정신은 몇십 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국가의 법도 시대에 따라 바뀌며 가문의 전통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전체 앞에 본보기로 세우실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레갑 자손들입니다. 때는 유다 제18대 여호야김 왕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권하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시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레갑 자손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약 200년 전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남긴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유다를 책망하시죠. 레갑 자손은 사람이 단 한 번 남긴 말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인 내가 수없이 말해도 듣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학은 발전했지만 영성은 쇠퇴하고 정보는 넘치는데 진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은 죄를 자유라고 부르고 타협을 지혜라고 부르며 신앙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여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21세기 레갑 자손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유혹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We must choose God's word over temptation.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갑 자손을 성전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과 잔을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죠. 그러자 레갑 자손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여기서 명령을 듣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히브리어가 샤마인데요.

예레미야 35장에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순종함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언제나 샤마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레갑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명이 아니라 단지 조상의 유훈에도 이렇게 철저히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새벽부터 보내시며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대조를 통해 유다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레갑자손의 규례 자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칭찬하셨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을 더욱 부끄럽게 하는 거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초점은 금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명예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한 문화와 스마트폰 중독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죄는 처음부터 흉측하게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를 유혹하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일같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예라고 말해야 할 때뿐만 아니라 죄 앞에서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레갑 자손처럼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거절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은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선택의 사람들 21세기의 레갑 자손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함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We must choose God's kingdom over the world.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선택을 봐야 합니다. 레갑 자손은 단순히 포도주만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35장을 읽으면서 금주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은 그들이 선택한 세상과 구별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와 너희 자손도 그리하고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가지지도 말며 오직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여기에는 네 가지 금지 명령이 들어있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런 삶을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레갑 자손은 언제든지 장막을 걷고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월트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언약으로 인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신약 성도들의 순례자적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화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

0: 하지만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성경은 읽지만 판단 기준은 세상 뉴스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거룩보다 성공이, 진리보다 인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택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We must choose faithful obedience to the end. 예레미야 35장의 마지막 부분은 2장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칭찬하시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갑 자손의 순종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고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잘 실행되는 인간의 유언과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날카롭고 분명한 대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말하여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시켐 웨다베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반복해서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부지런히 자녀를 깨우는 부모처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치지 않으셨지만 유다는 마음을 굳게 하여 듣기를 거부했죠. 또한 1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는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레갑 자손은 약 200년 동안 조상의 유훈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반면 유다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규칙의 내용보다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The Message of Jeremiah 주석에서 레갑 자손은 언약 백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였다. 그들의 신실함은 유다의 불신앙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불순종하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있죠. 세상은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다거나 시대가 변했으니 성경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괜히 독재자 눈밖에 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론은 바뀌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열심보다 평생의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21세기의 레갑 자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 교회에서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지행합일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제자 중에 서예라는 분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둘러보면

할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왕양명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하지 않는 건 아예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는 척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진짜 알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뿐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열매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자체는 무결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예수님도 무흠합니다. 주님도 완전합니다. 씨가 완전하고 뿌리는 분도 완벽한데 그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받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네 가지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인내롭게 수고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집마다 등잔불이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라갈 만한 아주 작고 소박한 등잔인데 그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기름 위에다가 심지를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등잔불을 등경 위에다가 놓습니다. 등경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일반적인 가정,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방에 빛이 가장 널리 퍼져갈 수 있는 높은 곳에 두거나 한가운데 둘 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등불을 켜고 그릇으로 덮어버리겠습니까? 어떤 미련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겠습니까? 만약에 등불을 덮어버리는 그릇이 사방으로 막혀 있다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버릴 겁니다. 평상 밑에 둬버린다면 그 불빛이 멀리 퍼져나가지 못해서 그 방에 있는 사람이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사람들이 잘볼수 있는 곳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만한 말씀, 쉬운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말씀 앞에서 평등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그릇으로 덮지도 않으시고, 평상 아래 숨겨두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이 잘볼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곳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가장 쉬운 언어로 말씀하셔도,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끔 말씀을 두셔도,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당장 말씀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당장 말씀의 비밀과 진리가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시간이 좀더 지나서 보면 숨은 것은 나타날 것이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설교 들어도 어렵기만 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에게만 숨겨진 것 같습니다. 나에게만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더 지나고 지날수록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 3년을 함께 보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순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세 번이나 하십니다. 한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주님이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현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해방자로 알았고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들에게 영광의 날에 주의 영광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실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환 예고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듣고 있으나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진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가려진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고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 가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주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신 비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제서야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등불을 환하게 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들리는 사람도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다면 주 앞에 꼭 붙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듣기만 한다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고 비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는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들을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을지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용을 궁금해 여기도록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책을 한 권 권합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럼 우리는 당장 묻습니다. 내용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내용을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읽을 만한 것인지, 그 내용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정보를 주는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볼만한 것인지 내용을 먼저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드라마를 보고 배울 만한 것인지 즐길 만한 거리가 있는지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별점을 봅니다. 내용이 풍성한지 우리는 컨텐츠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습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문제 삼습니다. 읽을 만한 거리가 있는지 들을 만한 거리가 있는지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내 귀에 잘 들리는 말씀은 즐겨 듣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은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익숙한 말씀은 인지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닫혀버립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보를 보고 오늘 말씀이 내가 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뻔한 말씀이구나, 다 아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마음을 열거나 생각을 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두가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말씀을 내가 취사선택하고 어려운 말씀은 의도적으로 피해갑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의 말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예 접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은 암송하고 외우고 자녀들에게도 외우게 합니다. 힘든 말씀은 다 회피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들을까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건 읽어야 될 말씀, 이건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말씀, 이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이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은 받고 저주와 지옥에 대한 말씀은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컨텐츠는 우리가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모두가 다 생명처럼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되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람들은 족보를 읽을 때마다 말합니다. 말도 어렵고 이름도 어렵고 내 조상 이름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조상들의 이름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의미 없는 이름을 왜 적어두셨겠습니까? 성경에 의미 없는 족보를 왜 하나님이 그 지면을 낭비해 가면서 적어두셨겠습니까? 족보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낳아준 여자 밧세바의 이름이 없습니다. 밧세바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다윗 이후로 천년이 지나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가늠한 그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다윗의 죄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예수님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었던 그 죄,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죄를 족보에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딱 세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세 명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죽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가인은 왜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장남인데. 그런데 그가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성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족보 호적에서 그를 정리해버린 겁니다. 가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로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가인의 이름은 없다는 걸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이름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므로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만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 집안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당신이 과거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당신 앞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성격이 불같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성급한 사람 앞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설교자가 연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전도사님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학벌이 없는 분이 말씀을 들고 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어눌한 분이 말씀을 들고 설 때도 있습니다. 그분의 약점이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그분의 인간성과 그분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연약한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겠다고 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매일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나눕니다. 이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되겠어, 그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니까 되는 거지. 그건 우리하고는 어림도 없고 상관도 없는 일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아예 말씀대로 살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까 하는 태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말씀대로 해보면 그 말씀이 주는 능력과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태도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농사짓고 기경해야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면 백배의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계속하고 계시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접근을 못합니다. 그들을 알아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어머니 너무 오래 세워두지 마십시오. 동생들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서 마리아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처럼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의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깊고 깊은 의도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족의 범위를 넓혀두시고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가족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다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고민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는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누구나 다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족이고 형제 자매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혈연의 가족이 곧 영적 가족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혈연의 가족으로 끝날 뿐이지 그들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나의 정조부가

0: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몇 개나 지었다고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인인 걸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껏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가방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 하더라도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 단계를 지나가지 않으면 영적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두 분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이들은 그 서신서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나의 형 예수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의 동생 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관계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겁니다.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 나의 형님 예수님이 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이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들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태도 어떻게 들을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작은 자교회, 작은 자지기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어제 이어서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아마 어제 오늘 아침 뉴스 보시면서 우리 방송 가족들 마음 졸이고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속보가 있었죠. 네팔 대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 소식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막히는 구조작업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수력발전소 6곳의 터널 내부에 약 900여 명의 작업자가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어퍼 트리슐리 1 발전소 터널 속에도 수백 명이 고립되어서 안타까운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팔 홍수 이후에 저희 그 부산 극동방송 바로 이 오늘도 샬롬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특집 생방송으로 기도의 마음을 모았었는데요. 이 토사에 가로막힌 터널 내부로 산소를 현재 주입하고 있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팔군과 국제 전문 구조대가 천공 작업을 벌이면서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 현지로 급파돼서 이 회장 부회장이 직접 민간 헬기와 수색 팀을 동원해서 총지휘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어두컴컴한 터널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백 명의 생명들과 여전히 소식이 없는 우리 국민 9분에게 기적 같은 생존의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듯이 또 여전히 기도하고 있듯이 정말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여전히 소식이 불투명한 9분의 우리 국민들 생존에 계셔서 꼭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지난주일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한 300여 명 실종자 한 1300여 명 그래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으로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00명이 넘고요. 실종자는 4,000여 명.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현장에 투입되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우리 국민 9명 연락이 두절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0: 네. 그래요. 다행히 일부 고립되어 있던 인원들은 안전지대로 피해서 생명을 또 구했습니다만 아직은 연락이 닿지 않은 이 9명의 인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토사에 파묻힌 여러 이 수력발전소 터널 상부에 구멍을 뚫고 현재는 산소를 주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정부도 외교부 소방청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이 현재 긴급 파견돼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이 소식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이번에 이 네팔의 홍수 지역에 수몰된 교회